0: ཁང་བདེ་ཆར་པོ་ཆ་ཁ་དེ་ཤོ་སོང་ཅ་ཁོ་ཆེ་ཆ་བཞི་དེ་གི་ལ་ལེགས་ཟུ་ཡ་ཞི་དེ་དེ་ཉིན་དར་ཞི་ཉེ་ཁ་སེ་བུལ་ཅུང་དེ་ཞི་སམ་ལེ་ཡ་སམ་ཞི་བསར་ཏ་བི་ཉེ་དེ་ན་རང་ཡ་རང་ཕུ་ཅུང་གི་བདེ་དང་ཚམ་པོ་སམ་དོ་དེ་ཁ་སུ་ཞི་རང་གེ་དང་བེལོབ་ཅན་གི་ཅིང་ཡ་ཅིམ་ཤོ་བདེ་ཁ་རང་ཉི་གི་བེན་ཤོ་ཁ་བ་ཁོར་ཤེ་ 미디어 당다 가로요리 아상가 랑 충투네 컨트롤 좀 아 미찰라 야고 가수유네 랑그베나 토던규요 말이
1: 아상 랑우니 켄자스도아 니 랭귀지 미지도 뇌스는 다메 아상 랑게 아 칠 중제 국어 유입다가 자취 베스도 거 제산이 구비 구니 정마스베
0: 지통다 최스부세야디 거브리 겐다리 지동태네 시에는 니랑 갸벼치 이네 최스미야태네 시에는 다 삼샤고리 Rantada, Langzu Talapebe Tusonza, the Disco Devina, Langzu Chusit. I
1: saw your name, give me. Langzu Chusit and Bacatrosh, eh? Asha, my chum, sir. Asha, and give Pammy and Jabby and Witty, Pussy is going to die yourself, same telling the way.
0: Did it, you marry?
1: Tigshi.
0: Chess on your details, same dressing me. Near Allah, Karachi is loves on me.
1: 这大学不停这是呗 오시 니자 아샤랑 다산도 큰 제유
0: 아샹상다 다다 고몽제 대샤 니에탕다 심코야 구대유 마라니 구구유네 미치게 군지그시 니가게 구대비나 나수 예상 미상와 소세리 성부리
1: 아샤라 로체무시 랑수이 대요 마시 근데 시네 메스촌라마다제 직진당시
0: 라지시
1: 아샤라 지능의 제고
0: 네 제투유나 라지스 그베
1: 마라니나 네 인치치 제고에 하시
0: 디
1: 아 예 김규스지 임시 나도 예상로 수세방고 요리 쓰고 요시버

0: 무슨 그냥 구유린스 얘 말라 날씩 때문에 그냥 기기로디 단돌로야 뒤쪽에 개민도 지쇼 유다 자라낭다면은 저 팔로리
1: 영아 또즈네 총간나 유기이
0: 꾸짐 허라 만주 기초디 칠레요 말이 그냥 게 시토디 레트위베 다지 야면은 그냥 게 고모 역체시는
1: 딱 말이 야지 아 또즈네 토유

0: 심플라. 어그 뇨라 좀 피해 되다. 갈 정도 해. 미마 못 된대도.
1: 저가지게 미나. 눈이 디기다 된바시리. 인다 쇼가스 뭐 심부서 주유. 돈도 좋아 심비. 차스 뭐 통야여리.
2: 이미 마치 총가난기 렁이기 캉벌레브니 배춘기 튕기다 이르경 샥뒤소기 진위 직도 되비에 숨 직도 되비에 내유식 인비에 매균 튕라부유
0: 아! 대작의 묘미징엔 지시유다
2: 기지식다 통순이버라 주세기 공가도 조람토 창라다 통치제기 문소봉도 통순이베 기지각도 로기 귀람 기르기 테니 수신도 개가라 대작의 명의배 경에 망부유마세 자작의 내주튼시 중재 승유래 대바튼시
0: 네디네 사마식 사와당 자식 통화자미 유린 대미도 마세 디친부민도 매균쇼양 체마 저톱디래야
2: 매균총티 대수디미그 계기 탑산낭 도놈 시규랑바 텐저망부 로유바시다 계기 김도 윤도 주비 도놈 시규랑바 지기정 시담 강유바진도 계시 바케종나 시슈니 지기 갸탕 업주이 TNT기 바제시 딘저망부 신동당소
3: 만세 비세 사가나 니가 티드 치오라 니 남세 주지 치고벌리 지소 카제도 떼네 죽미루
2: 메균 고순 치바라 지소 용냠도 쇼니 메순 대자기 도시 섭도동 뇌생 원고탄 충도동위 제뉴 콩도 치바 제세 신의 마바루와 뇌세 미포바 제도
4: 땡고 뒤 견견 내부 치고 지 징계가 록세 튼세다 발라 요세 로그다 부구소 지조르세바다 징계가 메타 로 쇠라 눈소 피저시규 땡고세고 니 발라비 유세세베 파르탄 방리기 강반제조다 제야고소시규 땡고세고 숨 칸점름부터 땡자 땡고 송주다 까바 희신 캔게 친구다 워킹공빈 작자타 대기업 신부소 소다르타 매수 종족기 개발아 외부거리 변고치고 시 징계나 강배 남의소 로그 광고를 줘봐타 로소규 변고치고 나 매수 직시에 도시타 신주 제송 장성아 시부타 매수 직시에타 요새 균점 조부소 시규 변고치고 出 징계가 매년 샹도의 시주 된고 시고 뒤 레니어 시린 매 피해주의 시바다 사라 잡아서 매주의 년기 정신 된비 레가 시주 된고 시고

0: Tiring anzu loge ba zhu tamdi ani lemba gaje jili na lo liya bola mola liya kunju ne ani nyongzo mune de kandere dosi daga zhu.
1: Te shabsha zhu ode jik tsudosh taro nani yongde?
2: Gyo shushtu wala.
1: Nase?
2: Yangu shushtu.
1: Chano lemba de tibu duwe?
2: Da di hao hama shu wala.
1: Ti loge ba zhu tam an kiran liya puya yi.
2: Nase nase.
3: 한국디나 티톱라 보여시다도
1: 제제
3: 파과도 공부제 되잖아요 양모시오도
1: 그래서
3: 어 대외장하나도 야가 차오다 죽을 치면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봐
1: 다체나 렘바디 기란티부도 왜
3: 아래 빠도 사직 사베니
1: 다 기란 책 텍스들레 부야 얘기란
3: 그래서
4: 너 한국디냐 건달람 파고 시텐덴 로지바도
1: 어디 기란가 추브다 갈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내가 부위
5: 지도 카바라 네고르게 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직
6: 콩키 콩부친치 티니 동메 가신 이라 슈미 스슈 갸힌 코메 콩부탕부티 샤브주 콩더블레 랑체 원당 르드트 콘세 콩부신시 지도 기가 설라 초네 충교로 수와시 타디 슝 치베 함사브니 치베 강부 차롱 용외 치도 심주 당 사베 체베 인베 치베 금주 차롱 기 케주 당 뒤네 추구 체휴 조당야부메바르 함 차지로 고 야탕 굽주 고고 인라 고 야카는 격치 함 차지뉴나 차지 비규인 로게 파트 니도 니슈 저주 르지아 싱비 품이 뒤 통티 습토 참부 예베 균대디라 캬토

0: 당난 셉주 주기 바시 로가 종제 현재 좀 저리 향기 레지바 뺨 소멸 치주장만 인발 뉴슈 유규 망수 내산 튜레 진보르 체디 진내 유거를 찾아 뿌다 공배 용조로 군대 동조 인시에 송바시 다시 저리 향기 진내 유거를 군대 레서 침바다 망수 내산 일종다 서둔 제주 유서 총일시 하장 야부여 바시
1: 유미 차상기 강소 뉴슈라 줄제디 더월 차긴레디 야야 쪽이 디발레지다 군 차상거 로교제제엔 저리 유고 폐기다 이제 약 십지던기
0: 급주배 장교제 당위의 주수소경 균남젠타 폭변시행도 교주로 군대당배 타삼크도 존재상부텐시유바시 춘수종기 예심가 레제배 텁사당부로 협주주배 망소균두 레주당 튠대균두 공비 탄삼균두 사대용화제제유바시 춘수종위의 균위 균례종변选바 刘昌기 망소기 내튠니 튠다 충주식 말이 춘수종기의 주수레소동화당 전규 체조를 탐진 체배 레드윤카 균두 띵서 배워당 종용기 레제바 시름도 규대 갱구를 레줍 체조로 내 체대 주주상 불고네 타텐 타다르당 탄삼 돕지 용화 제바당 망소라 셰프슈 중네 탄삼 망소기 톰난당 기나 댄자 나와지 대외 퇴도 동주 인시에 송바시
2: 지지 니슈 초니 랑경종 민망 퇴초 급중니비 균위 탱강기 총도 팅이 송바 타살 고초신 종 등위 기수지 选바 정 미망 퇴소 균위 탱강기 주리 연진 하이기 총도 조경 나오시 肖友 才타 许成仓 张洪波 刘百成 孙宪忠姐 휴유시 타팅이 총도 취림러 춘참 충지 총도 토 개유 미망 퇴소 급주시비 균위 탱강기 총도 팅이 니비 공퇴 규자타 롭조 나오타 미퇴 고틴 퇴첸 고르키 정 등위 전조부 세시 셈바 중화 미망 지퇴 개급기 나제 지침 페토라다 체규 체탑 소규 칠신소라 퇴시 지제 고르키 정 미망 퇴소 팀루 오인행간기 니슈셈바 페랑균 정기 하세 소리 처리 고장진기 수이 칠신소라 퇴시 체규르 비규 고르키 정 미망 퇴소 규인행간기 주린 촌퇴 세시 님바 너주총기기 산내정신기 팀루 수이라 소규개규 댐비 고르키 너주총기 미망 퇴소 규인행간기 세세타
3: 就迷茫推错进入云天看起是不是起这个起念出三百件闹事取人起归这些下特通错穷卡贵给取些切不是此令运作他此地下个情节从度数数闹事从度马错空就迷茫推错各种一别给云天看起主人从度天日出吧错不是即使你是初年感心勤心色我觉得别碰起即别你都你四处略别给勤仓药学习吧用茶结果他撒手心 김창약수니슈냠토용차체브리 제고토 김상 역시기 투미 시진핑 김상 규마르 페바 시베 베니블록베 뇽왕링어리
4: 지진이슈 초니긴아조 먹섭 팀베 멍미타 멍미 능미르 믹베 제든 리미도에 도초 랑교조 미슈 튕궁 점라 공조 제유시 먹섭 팀베 멍미타 멍미 능미 나버니에 서용을스 용네 我最多 뒤게와타 랑게 로르퍼베 레네 최신규 리미도에 도저토 더돈 리슈 리에뒤기 시주 쪽제타 리리 차고 주디 소기 셉슈 주디 갸치 먹섭 팀베 멍미타 멍미 능미 랑르 참베 레가 자네 리슈 띵부 토규 튕긴 자 유시 레가 최긴 스남 치링기 타딘기 리미도에 도저티 안제 종기 먹섭 팀베 멍미 리튕 주네 我 최초 랑르 참베 레네 유미 다월 용부인 탄다 계송 롭스 수티베 레네 식도 Tier, Mingdu Gueba Yin Xi Sung Ji. Gong Si Xi Ki Ming Yun Zhuan Yu Gia Chu. Ngan Zuni, Pue Ki Mok Shib Tien Bie Meng Mi Lie Dui Sa Dui Ling Gie Sung Lop Su Jong Dar Dien Xin Ni Yin. Qing A, Gie Sung Lop Su Tan Mak Dun Jong Dar Lie Tun Bi Gu Yu. Lie Ge Chi Si, La Su Tan Ni War Gi Zong Chong Yin. Zo, Lie Ge Cui Gin Ki Ju Zui Tan Gien Ji. Ti Xin, Gie Sung Lop Su Chang Zai Jie Le Ri Wa Nian Zam Chi Gu Yu Ji Sung Bu Ji. Ta Ding Gi Lie Mi Du Wei Du Cho Le, Kun Lie Gong Zai Zhe Ngab Ju Ngo Sum Yu Ba Tan. Gisung lopsu suti bata chomde lenye baso yik joksum yi lenye gyada jumi dun kodun che yu. Du cho to, se yungwe su yungwa ta kaba to ne luti che ba. Te xin, cha to ne ngwa zhu du du ge wa so ki che dup yu. Mok shab tin be mengmi ta, mengmi nengmi so mi ngi gil ha le ge cho war lip yu jing. Gile gi limi duwe gwe gu ta le ge cho gen ki gwe gu gong we cho nyi wi war di tu kang ni tup yu. 让有就 mock

0: 갔다야도 군일 더유 양카르시즈유
1: 그신从小给轻轻的揉几个前面松诶
0: 前三提零色酒店从小给长欢姐轻轻工作中总得手下前要求不是长欢了轻轻那些旁边的这个嘎巴起对我们这么多这个人郭比嗯嗯一年少给不上给钱呢长欢给从小了嘎巴巴斯罗什米对嗯米店那片还拖着拉不及给都不用嘛的
1: 爹是从小金都没那么轻易嘛是呗我是地下苍面草啊囊他面着让大元宋也也会读明年用给同事人们当不起年代呢地来绕爬给军队走下去的这样恩人让大元宋也压着也住不读他过过速度个渣通通的这么读年个来他说 元宋，天下怕的对，一切都哈不是对呢。 가로지구인기만 봐. 피지 가오베 범춘주디 토하중이인기지. 쇼뉴지동사디 진지야가르.
2: 범춘주. 元宋了 가비유스니 범춘주도 메죠.
3: 제실로르마 퍼비나 녀섭시겹쳐. 관통 사디게 제시삼 선상 랑카 초르데제 소초리
4: 제가 제가 알러르 퍼스
3: 제시네트 케메나 예공세 로제 알레로 가다 저와 체니 레고소야 되주게 치기
4: 어어어
3: 기도 드니 제무스도
4: 님지무도가 예 아샹게 아니죠
3: 你也搞着嘞，听我的这小的，接拉下。
4: 继续，嗯，继续上了几天夜，天黑了，恐怕你也不有谁。再拉这你一杯。嗯嗯，我加入停车那不是，他现在是修过三级。
3: 也是在屋里呢，落不去马前只个要的。
4: 嗯，停车的是一点，地宽了，夜宽了，那么久也不停车，地界给不起来一些，等到过别个了，今儿子秋节。
3: 哼，什么事嘛去？今后那个路住了，控制清嘛去，我那套是拎不消完的，卡拉西东，我。王爷，先让我注意点。
4: 嗯嗯。
3: 拜拜。
4: 嗯。我是。

0: 겸을 가르쳐 하셔야 해. 슬링고리 티제.
1: 알레. 아무나가 녀로 송비. 고지 송가로 템티치기. 고지 세주. 감지 녀나. 감지 디기.
0: 티제 고충라.
1: 저도.
0: 저.
2: 산에 티게 지디주.
0: 아, 랑아 대디 니 핀도 요 마시. 아니 티디 잡치 우히.
2: 대두민의 인크지. 내주 포켓라 카바 잡네. 커브리 잡이 여버.
1: 마트베 자제 기참장 책인다.
0: 형아.
1: 빨라물라. 알로레이다.
3: 야. 드링 아브즈 로아중아. 칼라스 주인. 네 칼라스가 친구.
0: 틀림도 억울라. 나도 못도.
3: 야, 되.
0: 격대다. 일마 대제. 신도 감도 없어다. 시부시도. 지지 숨기시. 지지 숨라. 가리 지지. 넉지 넉지 숨시. 그치?
1: 繁星罗里周一个谁我是繁星铁里我的克拉萨个雄面来说你们都罗尼大个主意思啊啊也行嘛是我大舅千年三头嗯宋雪给强强请你让主位啊我是看到爱领面给强强请个主意的嗯哦蔡阳土罗主页女语呗女语你那趟都没真那下雨要我用过了呗啊用啊
0: 这是你让了控制了没得给没给的让你看看这一首接了谢兄弟来吃终于打起来了米雨边<笑>

0: 속였다. 수영하겠다, 용가.
1: 아지, 파시마스, 나리야, 칸님부채 대대.
2: 옛날 속수주의자 도로시, 로니에 뒤도 시가 송사 좋아 여마시, 더더 샤동야 뒤수도.
1: 용아, 랑주가 교, 저스 다니엔 이내 랑능시 가래 교미도. 파시마즈, 파시마즈, 드린 갈스니 주도. 차샤, 랑샤, 갈스니 주도.
2: 허 판신, 아소시 키우시다, 니샴 나루유.
1: 요.

0: 진 사스
1: 허찬이야 로봇도 야자가 용부지 톤도 나가봐야겠 예술에 디제급라수 나가봐야겠도 미스터이
2: 아지 키대야 대야도 아
1: 랑키 뉴스
2: 왜 얘나세요 되게 가 게임 쉽쉬어 아 되게 어떤 데 맞추다 되게 나야 자주들 돌아올 거미도 와 최고의 권세 대사 자야 감이도
1: 지샤 지샤
2: 야 가르쳐서 얘한테 믿고 해 아

0: 같이 써.
1: 가로를 탐지 도슈스 렌 삼슈. 특히 장환계 가바집지 추수구바 레자쇼스기.
0: 그좀 고압도에.
1: 고마리 추수진이시리.
0: 前呢, 然捏了, 吐不动你出多, 下面呢, 国飞动你出多, 拿了国飞油呗。
1: 雨, 天空那下雨。
0: 嗯嗯。

0: 랑 같이 가.
1: 추트 심심 거기.
0: 마리, 꼭 휘트 머리샤.
1: 시베.
0: 좋습니다.
1: 어.
0: 就是你去洛阳去，哪里年纪大些多啊？什么时候年纪给他过来呗？
1: 没，然后对不起，我用马日，我来两个钱要日，然后用对，给几年去啊？给你拿点钱，老年大求日。
0: 用啊。
1: 我在楼下。
0: 有。注意点。
1: 对啊。

阿恰拉阿恰拉阿恰拉阿恰拉阿恰拉阿恰拉阿恰拉阿恰拉阿恰拉阿恰拉阿恰拉阿恰拉阿恰拉阿恰拉阿恰拉阿恰拉阿恰拉阿恰拉阿恰拉阿恰拉阿恰拉阿恰拉阿恰拉阿恰拉阿恰拉阿恰拉阿恰拉阿恰拉阿恰拉阿恰拉阿恰拉阿恰拉阿恰拉阿恰拉阿恰拉阿恰拉阿恰拉阿恰拉阿恰拉阿恰拉阿恰拉阿恰拉阿恰拉阿恰拉阿恰拉阿恰拉阿恰拉阿恰拉阿恰拉阿恰拉阿恰拉阿恰拉阿恰拉阿恰拉阿恰拉阿恰拉阿恰拉阿恰拉阿恰拉阿恰拉阿恰拉阿恰拉阿恰拉

0: 디 가르사 키랑스 요니에 있는 아니네 러브르 와.
1: 먼저 도스 로보탑게 할지 괴체는 랑가로 투리 삼추. 케서 겐허라리 투두고 이년 안 주용도 나래 지니 아자 투추.
0: 키랑스 겐허라 그 투추.
1: 당고고다. 로저 차미밍 겐허라가 나리네샤.
0: 디 그랬어요.
2: 디 쌤 교회에 좀시지. 나 양가 체수 신대미도. 간다. 老何게 나 고다지 나를 냐 삼시시. 워시 老何게 암라게 쓰나 배도 부심부시라도. 뭐시시는 쇼세서고 삼주. 지데 닝지 메바 마삐주.
1: 겐허라 미야고 치르샤.
2: 미야고 치르샤스 러블레. 부고이 삼로 다니에 시리샤스는 참부도 직체는 나무니 샘딩니에 가부예죠
1: 아차라드 레그치도 무네 낭타 요마지 봐
0: 장 삼타야 망차부지 예허라 삼시 통과도 될 가부여지
1: 네 겐다 메바 갸세메도 유는 신에 다우 요리
2: 워시 더 딜레 대시 사지지 드리쇼 겐가 치환나로 소주제 대디 老何기 아자 로보토가 주요제 老何기 아르사야 야다스 강베 부샤오 유스이 老何스타 시스조스 아시 아자라 더더가 저 차도스론의 주식에 더셔나
0: 자 차루가 용용 말이지 장차 제 사수는 교시
3: 어어 계속 깊게 돼 아

0: 개바다 페미스니에디 계급니 김이지 마세 버루르 개규요 마리 파쇼게 가르스메 자원이네 하쿠 마리 니아지 나 가야 지금도 나 걸루지기 칼라이디 김도 나 니다 범치제 모랑게 가부치베 자시랑 마사가 주주지 라우셰다 로겐 리베 집지기 니다 자시랑 마사가 치는 가부크세요 마르베 범에 나 점미토 바바 약슈디 리스기 게시 아마단 카카체나 만냠도 용기 있어 니아지 니에 노샤스 그리 모슈비노 마라지고 규민나 친제 범가 시기 있어 데네로 좀 제도게 아 니에 보신 바 가르노여레 땡은 삼아 코랑 간제지 다들 니데 차브지 가르시에는 영민도 나네 주차나 순기스기 뭐주나 좋아 로냐다 차게 주지 인루 순대체 바베 칼러 녀고로 랑게 사무 미미 능시 오네 가외지도
1: 진짜 마셔 아 난츠나 그 미미 제보다 차리
0: 나는 의유나 인루 순대기 제부치네 디그리 무이도야마도 신다기 가셔 변장 괜찮 나게 소남 침부사브지 간다 미미 녀범의 미비인 Moran lo choke lebe ji le, rangi ca mo zi zhe yin. Moran le, ngu yu do dan le ruju. Moran ge, cho choke dukja dinde le yin sam shi gi.
1: Rangi pu qe ne, ning qe arisha.
0: Ya, rangi qin yu yu be.
1: Gibda qe vri. Rangi nye baba yi ne, nye asha ge dakba rangi tam qe ngu ri.
0: Lengs game, 류제를 가보여야지.
2: 대묘 참을 진셔 주게.

0: Jason,你，嘿，嘿，嘿，呀，呀，哈哈哈哈哈，嗯，拖欠呢，拖欠呢，拖欠呢，拖欠呢。
1: 来，俺来，到是姑奶啊。嗯，这都是，阿姐，姐姐明天从小啥了呗？哦哦，卡里是你姐姐和从小忙不闲。阿来，喂，卡里，哦哦，是你这个嘛呗？勇啊，咱们啥用巧？勇啊。 그제 겨울에 매 챤님도 클라스 아주 기체브리 이내 급제 튼다시 튼소 그제 제가 기니님도 교
2: 계시다 때문에 나 제라
0: 대부도 제모님도 클라스 아주 쇼나 예스지리
2: 아 쟤는 언니 글로시 가죠
0: 겨우마리
1: 랑게 니에도 배드 마키시 아
2: 용아
1: 嗯，你开发起的是牛啊钱？出
0: 手了。
1: 呀，阿姐，啊，可力气大，阿来不打钱。呀，嗯，怎么啥啊？
0: 这个啊，哪个在没有性格有呢？俺儿子也没去吧？你这你吃上去。
1: 啊，你这个嘛人，我先打不怎么着。
0: 범디 니즈가 요 말베 아. 나 오늘 로판구 총.

0: 샤모 미 여러봐 구직에 비라 소스 로니 여러배
1: 삼루 통보 카츠 민도 허판시 동충아 어디 옛로모시 연소 나랑 가비시부도 샹예 부섭치야
0: 협상하는 성부도 왜
1: 대시 남삼이
0: 난 죄없지 그래
1: 아 키니 또 대시 되다 지금 내 구차 버리시야 지금 너무 나대 대기 네 접시 남아 가려래 따다 허판신 대대 요리 뭐시 뭐랑 가로 지기하기 냠요 요마시 이내 랭일 마도 봐 범위 선자 범위 증거에 장을 가로 지기하기 삼차 되는 지금 마시베
0: 뭐가
2: 지그리
0: 뭐가
2: 지그리
0: 뭐가

0: ngazu ye chang gi mebo kachi che de ho she ngazu su se chen ye mi mo ho su go shi lo da re si chu ngui me cha da lum ju lo pa yu lo chen bi cha zhu wo shi
1: bu ge ara dong ni yong ma ji ngazu su ka se re a ran ka se so na
0: de ri nie ka se pu di na chi mi yi ne mi zu sem gi mebe su ru shi du tian zha xie dak da ra de mi du
1: 가로다 카트에 빈주 문에 드레이나 언니 담사리
0: 디제드 아히 머시체는 로부터 벽을 저거 삼주 담데 가로토에 메베 나르 어 아차 아지 아지
1: 아니미 나 가지요
0: 비생기 마시 이기 마시 아지 대대면 삼다다 놈시 이게 맛이 봐
1: 쌤님다 계제야 어제 시간이 영어도 거야 쌤 섭이 용기
0: 아샤 니 지금 저의 휴
1: 쉬어다
0: 계시 아샤샤 가서 유비 레소프 상상 지금 나도 내이는 미소 나 대매지 거제 내디 카레다 빠레군 계산 얘기 범시는 범디 부디 가서 지삼부도
1: 계세 로션 보이나 부디 아무리 계세 로션 주이나 부디 가로리
0: 장부시에는 삶이 야구 시다는 로션 주이 맛에 숙제 야구도
1: 가로리
0: 나래 진예 멤버지 가서 이야 가지
1: 등기 장게 부디 나를 대면 또 쓰도 나래 진예 아자지 나를 지워 샤스일 배
0: 아지 제사 그때 뒤에 삶아 거야 가지 네가 세 보게 나래 진예 지고 나를 고바 샤스일지 다시 뒤 저 다디네 샹부지
1: 제사 장다 장로 저 뒤에 부디 나치 부디 가로 나래 진예 지빈 쓰이베
0: 땡땡땡땡시 네 삼주 드리 네 가세 불러요 뒤 동해 자식이 나래 진예디 고마스러시도 장저 제마 사고 네 치수 네 가세 부게 나래 신예 진디 당 같이 제 무체 규 있으히 간다 권예 주부도 괜찮시도 다시 뒤에 제 이부시 말래 뭐라 하시샤 장부시에는 미주로 춘추시샤 직전은 닝치 무슈기시 미체시도 디간데 레그 춘부시 네 가세 부게 데데 같이 부서거지 아, 나 부산의 유고 말지. 틀에 나 시대는 가야죠.
1: 가슴이 나 그만해 보여. 왜 아사라? 제사랑게 범진군의 삼무시도다. 제사랑가로 라는 충우유는 영자신년멤배.
2: 지브지.
1: 그저 지브지.
2: 自动电不恰别急了用炸钱我的那对门的话对不对那么啥钱是给你的自动电不穿上用炸钱的都别要的都得得托你用炸马车不卡着看见你们都不对公司从下带看见下呀给工作我的人都打打看见下面咋看见给给起的话
1: 喂自动的两个车就要马的自动的前几下呢你这是有的你这现在卡车也要的我的公司出台推最慢有可能我先给别人要马的呗要的一年
2: 懂啊别懂啊我能拿回去马的呗
3: 张，这组，三不巧。元素，贺凡新给张培训移民文字课的现代片导游马谁？让个不让他嘴里看多？你阿家听这里，现在来个写照不是？让多那嘴要忙着啥？蹲个七星马谁？一年你阿家找的这牛牛人，让个敢说的蹲个马些么谁马谁？现在你抽动起的，让个搞不提咱们游马谁？
4: 还真应气嘞！贺灿阳，让给你了，顶着的这马钱有个这边啊。
3: 贺凡心，你速度也不同嘛是呗？好好腾车是不？也刚这边退了，起码是不？要这边，就点起了，对呀，呀，都行。
4: 也看这边退了，起码四百，要这边，就定你了，再想，行，都行。
2: 也让准备退了起码这个要这边兄弟们起了这下也不动心<笑>

0: 카산 고다. 키니 카라사 신베 아.
1: 예 미소 소세사 같이 세사니 나파 제비. 그저도 라 과자자 차 송송아. 루이 침소레.
0: 라무네 미상구지르샤 야주아 야주아 야주아.
1: 얘들 미상 걸셔 먹어.

0: 당이 좀 말베. 아니 고대유 라데 센다 대가이고 오고. 또 너무 심지해.
1: 저긴 봐 흘라. 키랑게 쇼샤 시중에.
0: 라이베.
2: 아니 좀. 뭐지 쟤나? 얘 마신 거 있지고 삼죠.
0: 쟤네랑 아쉬다. 같이 주유.
2: 얘 탄데 치단디. 주미 주지 제브리샤.
0: 주미 주지에. 랑랑 아지 구치 주유베.
2: 지구체지 하죠래.
0: 쟤네랑게 가가라. 녀스디 템나. 쇼장루야 가래. 도동아 주고 쇼럽.
2: 키라 난 가고 이거래 삼촌. 멋있네. 내가 퇴출 길 퇴실에 맞춰 배 땜비디. 키랑 그 소연 남아 배. 키랑 구경 피해야디. 얘 키랑 게 연수님도 피해면 삼촌. 뒤에 채능아 카경 부시 부용 봐.
0: 채능. 랑게 아마 깨 다지 가지가. 랑게 멋있네. 하고 뭐 좀 더 더지 대지 있나. 하고 뭐 좀 더 더지 된다 봐.
2: 멋있는 게 주미 주지 좀 하고 해 버려. 이내 아주 반신라. 키라미 상고 손자 나 티 좀 쉽죠.
0: 아, 저도 쉬다.
2: 디콘라. 범지게 연속 제가 용 붙어줘. 군이 지당 저와들 좀 해보자. 범디 전화 개가 레스. 배지 돌로다 함을 속고 임자. 계승의 조소나네. 파티 통주. 연속 제가 용해디 아이자기 우메 잉리샤 계속 아이자는 것이 비배 집전에 두 개씩 치다 연속 저는 것이 비배
3: 아 매
0: 쟤는 연구 상계 간수제 출감 치고 비배
2: 더이 이내 연속에 간수는 경생시야 카리미 심어서 아 장자 어 직체는 아 디도 사자사 체브리 직체나 콘주 빈치를 쏘고 인기리
0: 계세 빈치 있나 무슨 메스가 쏘래
2: 아 디에지
0: 장환 라주 도치 네미지 메바 네시게 유 나 간예즈자 상게 나 럽지 로 디비치 네 타주 야오치이 이네 상계 턴다디 상황치로 마신 더더 치다다리
2: 아 예식이 돌 때문에 나시
0: 야주
2: 땅아 날 도와주고

0: tiring anzu lo yeba zhu lamdi ani lemba gaji jili na lo liya bola mola liya kunju ni ani nyongzo mune di kandero dosi daga zhu
1: De shabsha zhu ode chik tsu dosh dago nani yongde
2: Gyo shushtu wa la
1: Naze
2: Yangu shushtu
1: Chano lemba di tiku duwe
2: Dagi hongo ma shu wa la
1: Di lo yeba zhu lam ani kira liya kuya yi Naze
2: naze
1: 한국어디나 티톱로 보여시다도 파과도 공부기 되다 봐야 양모시우도 그래서 대외장 안 나도 야가 차우다 죽을 팀이나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와 다시는 렘바디 기란 팀도 왜 아래 빠져 사직 사베니 다 기란 체크 팀스들레 투야이 기란 그래서 너 한국어디냐 건다 람사 그래서 시텐덴 로지바도 어디 기란 그 추브다 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내가 뷰위
3: 지도 카바 레고르 예고지 추추 직추 추추 직
4: 로게 파트 니도 니슈 저주 르지 알 심비 품이 대통티 습토 참부 예베 켄데 디라 캬토 심제 남미고 대외 뷰리키 규지 인비 뿌리 지가와 탕 쳇미 로바 갸체 탕 페체 칸키 강도 켄쇼 렘부 유라 낭레 능투 탕 치라 참차 테투 켄치 하장 참부 유 로게 파트 지 알 심비 품이 대통 지도 카바 레워 게 구치 추추 직추 추추 지
0: 디링 안주 로게 바주 함디 아니 레바 가제 질리나 로리아 볼라 몰라리아 권주네 아니 묘조 모네데 컨데르도스 다가죠
1: 데 샤샤지 어디 직서도 따로 나는 건데
2: 데오 슈슈와라
1: 나세
2: 양우 슈슈
1: 진짜 레바데 피부도 왜
2: 딱히 하고 마셔봐라
1: 디 로게 바주 함 아니 기라리아 투야이 나세
2: 나세
5: 한국어디나 티톱로 보여시다도 파과도 공부기 되다봐야 양모시우도 대회장 안나도 야가 차우다 죽을 팀이나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와
1: 다시는 렘바디 기란 티부도 왜
5: 아래 빠져 사직 사베니
1: 다 기란 체크 티스들레 투야이 기란
6: 너 한국어디냐 건다 람사 하고 시텐덴 로지바도
1: 어디 기란 그 추브다 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내가 뷰위
3: 지도 카바 레고르게 구치 추추 직추 추추 직
4: 로게 파트 니도 니슈 저주르 지알 심비 품이 대통티 습토 참부 예베 켄데 디라 캬토 심제 남미고 대외 뷰리키 규지 인비 뿌리 지가와 탕 쳇미 로바 갸체 탕 페체 칸키 강도 켄쇼 렘부 유라 낭레 능투 탕 치라 참차 테투 켄치 하장 참부 유 로게 파트 지알 심비 품이 대통
7: 지도 카바르 레워 게 구치 추추 직추 추추 지
8: 야미 김베 너궁 디부 메바타 너궁 카바 너치 약스 된바 고나 고유코 로칭이 디 로스 직진 제모도 과소기 야메니 츠튼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9: 칭비 당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남 갑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10: 균통 야메니 리타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셴셴 유비 셴셴 뷰치라 겐린유 카바앙차 레워게 구지 추숨 고고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네드부 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 총게 니동치 권부람 로고 루충탕베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11: 미글라 딱제 제네 미그네기 녜글레체 비징 비미탕 대외 정신기 미그네 중루 수리 면제 심주 캉타 잉통 센제 냠제기 미글라 지제 지비 지심 치고 비규인 미글라 딱제 제제 미그네기 네 되므네 신투블라 컹충 기무 조미시 비징 비민탕 대외 정신기 미그네 중루 수리 면제 심주 캉기 안제 수덕기 면주 지덕 사르도 되유진 계린 방딩 주영아 탕 미투 장시 무규르즈규 푸르니 동와 왕자 냠수 제유 계시 기란 믹 접지 치바타 미 세븐 메통과 믹주 튜브 미 깜보 소기 내튜 유지 비진 비미탕 대외 정신기 민내 중로 수리면제 심주 칸라 펩타 모여라 카바르타 송칸 낭립견 교 공중업주 리미 딱제타 리미 냠리 낭쇼베 꾸니 피바르 거수쇼 산네 하스 총기 링고르샤람 파고 총총기 닌잠 루지 카바르 레고게 구지 주지 앙아 앙니추 직듄숨 예구구구 듄앙니추
12: 人中看前面东家七岁的所家提出俺们自己清醒的他的过年呢是什么天呢西北美罗格里前八在点别所家写不得谁

Kwanzui Nyajian Tini, Nyajian Hu Jingshi, Nyajian Tini, Gyazui Nang Longu Chingadong Zam Chodui Chengyue, Kwanzu Ni, Chizu Rengxin Sebe Sojia Xin Yixin, Zhewa Sebe Kimgyu Ki Chowara Chuxin Yue, Nyajian Tidagi Kungmi Wara Zhewa Hajang Sebe Yue, Kyuzo Jigi Nang Gyurub Shige Kungmi Tsama Du Yue, Kwanzu Seri Tsui Wata, Garo Tsui Du Mato, Kyuzo Ni Zawai Cha Ni Kachin, Kungmi Pyongyu Ki Chowara Chuxin Yue, Kungmi Pyongyu Ki Chowara Chuxin Yue, Kwanzu Seri Tsui Wata, Garo Tsui Du Mato, Kyuzo Ni Zawai Cha Ni Kachin, Kungmi Pyongyu Ki Chowara Chuxin Yue, Kwanzu Seri Tsui Wata, Garo Tsui Du Mato, Kyuzo Ni Zawai Cha Ni Kachin, Kungmi Pyongyu Ki Chowara Chuxin Yue, Kwanzu Seri Tsui Wata, Garo Tsui Du Mato, Kyuzo Ni Zawai Cha Ni Kachin, Kungmi Pyongyu Ki Chowara Chuxin Yue, Kwanzu Seri Tsui Wata, Garo Tsui Du Mato, Kyuzo Ni Zawai Cha Ni Kachin, Kungmi Pyongyu Ki Chowara Chuxin Yue, Kwanzu Seri Tsui Wata, Garo Tsui Du Mato, Ky
야진 티니 문자 개버시시 관조 정전 좀라 펜조 와라 조제기 특주 베시기 관제 초생 야도센 숙제 체험에 나제 릭소 야제 소자 타다 세주 되기 야진 티 차차라 때문에 새 최완타 초생이야 큐르미 동동이 이내야 새마 새공 소자시엔라 제모제교 다보이

singam dembe soja titala ya nyam ngawe tyurim si chenyo ye teya jiru chedong gu ge chuji ri ji lo ne song nya jen hu jin gya da ngu zam si zen she ki soja che ye longo chu la ge ring nya jen ti da mi ri ki mar sui chab jen che si ten gi cha ra gi ge kha ji ge su ge to nya jen ti da mar sui che be le wa ngar si yong si ye 야젠티다키 전종 쿠료난 미지라 뇌츠동게 메야 소녀르 제베 야젠티다키 메라 뇌츠동게 야젠티니 정종 화장 좀베 표조의 체지 대저 이내야 소규 카지도 야젠티다키 규버동세 컨즈 세야 니리시 체능도 조시게 마세 야소로 바조 테바타 차와다네 냐소와 소지야 야젠 티즈 촌에나 예가 소시 이내야 마저리 와 중장 통토가 되니 최소 약차의 소자 대단아 송겹 차지 점린 사조 가게 미수 송겹기 도시 배고 잡니다 제제라 가시 김장게 대와 조교로 도난 서비 야즈 소자 대단이 새 고래 문에 주나 개가 하장 친구시

미릭 촌에 제시한 배 감사 상면 토네 소자 드리기 소년 토니인 나 제타 방타 메도 돈으로서 가네야 소자 디 깨져 돈 신바 토니인 부진 드리기 미릭이 촌에라 개딩 근이바 퇴시게 먼저 교제 나 구미 치도 마부디 부진 테니 장노 부시 장 노브니 세 코레토 롱 통주르 지 타사야니 잠 초대 체인데 보젠테 세 코레토 그 경우에 타다라 시우조로 지 교수 지에게 닌지라 매도 체니동 하라 시우조로 체도 지 잠리 요라 장 노브 리 체니 하자베 코즈니 게가 말라 용기 대외 주지시 공미 치식 할에 뒤에 교제남 장노비 교제 하장 섭에 염려기 저와 조류에 제주 체외 장노비 교조니 장변 기원 교류 체바다 장노부 참아 내려 전배 내 전부식 교조 지역이 남 장변 타 내장 포장 지역이 좁힌 포장기 랭겐니 장변 타 규배 체육이 인식 내장 기 整住了三千八的他长长了松脚七八片没多少期自己的他四十多年前的事求最难给咱们藏马了让咱就有个年轻月经长不了呀两个月铁给人接不你光我东西的事长不了你们那个地方还想起三不月经七千九九的地方他各界别不给你多了点点给咱去的 환세 장자기 대자 다 대단 용치 배준 채부지 고생 테니 까제 기내 코나라 전견 잡 민바라 기회자 컴즈버시 시 장자나 녀가 체급 환세 장군강 파르괴치 장노비 추급기 송년라 토비 뇌지동 因为呀，看着广松几个码头，穿着铁皮具东个，张老板合作对象，切成起就东个些。你的东得天价了，点点，提来马尾，这么给当地锻炼了松节子。看着你，火炬马他这不也？ 이내야 콘서트 컵 테니 배주 지대 찍래매. 최제 티 너수 첨부 요구였나? 컵 쪽사라 짬뷰였나? 서주랍니다. 새 콜레토비 수제 치슈기 우동 소자식 내야 너수 티에 쇠도 매바라 교육입니다. 카데기 수제 치중 가르시기 내야 장노비 첨부 지도 제네 장기 소변조체대 장자라 송겹치기

간사라 포르교 지신비 소자티 미리기 손에나 개간 신분치 간주의 숨지 직잠기 세리니 부신티의 끝이네 중시 콜로 용기 가족국 주경외타 가족도주 통해 로도니 장노부르 때문에 수주를 지비해 이내야 다제 장노비 장고를 진용도 조심해 대기 차라 신뢰 다르게 집어티 신나게 매도 직 진용도 조심해 장노비 손해나 코우에 그리고 균제 매바라 충도 조심해

0: 교화 대다기 장노비 세리타 장창 대신 기베라 쇼겐 티피 게디 부센 티리라 송접 차교로 낭조 마체체 아주 규모 서비스 민티 매바 교교시 슬링키 자단포 휴대 체계기 지르지기 소자 지부티 소대 지신
1: 관저 냠도 세츠와타
0: 냠도 장기 사고나 송접 지신 도쇼 체외 소자 디다기 생계 교조 출신 지차라 zemin tengi dami singi tsangma filing tu chode chi xin ye. Po seng ta mo zeng ni, xi ki yang bie tang xiong ki zir suan ki se cui gen xi xi. Singi lu biu ji zi la, jie ki gya da gu ju zang sim xin. Tieni se ku le to wi su zi che wa, ang yi bar le bie chi le ri ki so jia yi ma se. Kyu doi chi gen ki, 지르지기 소자 지부티시 생계 교수나 생계 순주장 유지 머센 특유 미지비 포센지 감 딜레마와 뒤에 건조일에게니 생계 사고나 순급 제네 진수와 칠비 돌리듯이 생규난의 공세니 모센타 생주인식 모센기 교조난 개진기 내법수 관제 생주 소정 제바타 냠도 문약치 교도의 제바티 생계초로 대단한 대자 계속도

江城花江装备去内武通所下行在明沙州卡给家族他邱月南错对清晰点关注于求作军舰没有把他救而转型点所下地里面这支切据的开心这就追究了职业高度所下地里错把谁里初八年家最难让我吃东家子初对钱约把等等青春还将装备收下洗衣服看最牛仔钱为制作以求助起这一月初八给求助了空明年年送出八月看最扛下了邮件求助了店家们이는야세리좀비급수헌즈교주침부식축기해소자티냠도세주와타주제제와가로초라소치기해초반이주제라하장기가부해헌즈제지라진이침부치비지구로저기치비나바통급시초박의교제초박의초내나개강화장기침부시관저의냠도루드제반니로드처외치도잠민바라랑기자오로구송제라고치도시초박이차제마라라대니속자시엔최와타자오래유토기회관저의당오외계자속자시엔유리도니차제코로용기유에베태직내소자시엔댄게채도를낳채니네펜중오와라제지채도기위해김인소바기류기채위라댄네제지채위위해중무더바타추가라태바소니관주의채위기제지채도기시관주의채도티다라댄네네고르기소바시엔소로니다동기위해초박의교육난도야내법토매유티교카직니초박아마조어로송내초박인다이내야초박의교망치외난초박표고수치기게나라마순배초박포망타지기게냠도듀니포생기교시초비在国内社交抗战内不仅的这些个中年脱离人在南卡江乐涛也能如此被这些个我所属不仅的这一个中年长期配置的事铁大给宿舍穷呀都不需要摘的美铁你闯了谁龙武同居的街头三样新发展比较艰难从文你来着德比错归难错对其行业从美求罪难从文藏美明色经历不退行业反正娘都设立催度前年求罪家业着有了兄弟给行业내주총매세리최도타초산라젠주위뉴즈미도와라송겹치바타사도계위총문이창기난도초대타시구이배와마세총매계용라따도타공아라제경기랭겐주기위총매계용기미세기랭겐시주기위바니공아균체매바라따네큐수갸기동기위시我们呢，这个设备制作人员的设备能做得起来。
직대도 레베 닌티네 송 총마 창매 교수연랑 개간 하장 체험에 뉴버 퇴진게 점리 요원라 총매직 치직상 유해진 콘소 창마 치소정식 교수연랑 초대 치신게 총매 더 내배 내법을 넘루기 총마라 삼수일에 대배 내쭉 총게 동지 제발하시나 다제 새 권래 토기 총매 창고로니 땀 체부니 장 스피드

총마라 자오 하장이 마고 있네. 제만 요구 제단난 총마 세수 제바다. 제만 요구 자젠티 초장의 년장도 겁내 이내 야 코저로 급급스 마도 남포 있고 있네. 총매 关于春节前年帕水队都不去冲的动漫卡 关于错对可以就没来觉呢重么你没都没中我其实你们呀过来出在托的前边重么提炼给其他边皮都把它出来的天哪在过来给个马拉拉就把前面重么了提炼切为免得拆线的某些重么你与当年的那边所在行人家给的南西所在提举把动车塞着用书出去谁 정매 새 콜레토 운율이 참아라 쇼킹 테디 숙제 총업에 부진 디다니 쉬 미국에 교주 특주 개발시기 세몽니 소 필링 자단 타 시기 체외 탄성 교토 초대지기 권조니 지소 정신 체외 소자 시기 맡아 냠도 체교로 가면 교주 참아라 세몽 주네 주장 하시게 결의기 뒤에서 세몽의 김잔티 세리 초월한 태예 관제 닝섭 사제 기미가 교비 세샤 지라 리뷰 지제 겨제 주장 책이예 결된 뉴르도 커섭 책이예 세몽긴지 가장 높은 여지 리미니 점 심배 때르며 서옥 용응을 타다 못하기에 건재조 부가라타 부르바 계지 매배 소자소 세수 대기에 소자 대니 서군 조교로 캐배 풀람타 통장니 건재 뒤에 이거 마세 자워로 곡송타 세사사 대신 지르바 기배 치사 야구시시 콘조로 초배 도시에 하장 서부 유협에 니다르 리뮤기 소다 체계 유해징 대다기 김소로 자우의 뉴즘 피제바 체계 세몽기 동민시에타 정중 기회점 비싸라 통토기 유해가 타나 니마르야 대가르다 토기 테니 쥬엔제 시시 쥬엔제 닝가마니 초 강대니 퇴시징 타나 남게 토네야 퇴시 소도웨 니다 담아타 쿠무 셴츠 체마라 커버라치 테니 톰차 젠키 차라치시

당토 기습 제바티 냉그체외 서시 디토 소자 대조 손에 도바총 차라 대포를 치수 냉가 야매바르 교수 세모그 리베낭 세규 속내 매베 세레 균제 매바라 츠크 年个你, Sajo Kansar Yuji, Gabri, Munguji, Turgoya Chesi. Dije, Mokta Pi, Chichi Chesawa

세몬기 디레 토라 지나 용이네 거제 도주카지 거 도기게 이내야 도주 참아 거 도기네 세모 망체외 거 싸워도 좋네 로지 찍짐기 세리 트기게 주 세리미 젠기 세리 트외 고급 통신

주의 뒤에 속이 없지? 세모야, 송예래, 탈기미. 탄주 쏟아 왜, 냥가 도없이. 세모지기 주의 뒤에라 카드에 쪼 토기미. 이내야, 세모 드리기 균도 냠도 먹덥지. 주의 세림이 젠기, 정이 마르지에 채우기에 세모 줄라고 탁 고르기라 시도 토기미.

0: Ты шапша живо ты чик цветыш там на нём.
1: Ты уж что вала?
0: Да зэ.
1: Я уж что.
0: Чего лемба ты тебе дуэ?
1: Да ты хо хо на сама.
0: Ты логи бажу там на кирале пуя
1: и. Лесе.
2: 한국어디나 티톱라 보여시다도
0: 제제
2: 하고도 공부지 되잖아요. 양모시오도
0: 그래서
2: 어 대회장하고도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봐.
0: 다치나 렘바디 기란티부도 왜?
2: 아래 바도 사직 사베니.
0: 다 기란 책을 틱스들레 부야 얘기란.
2: 그래서 그래서
3: 너 한국어디냐 건달람 하고. 레시텐덴 로지바도.
0: 어디 기란 그 출발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내가 부위.
4: Jidu khabar, lewar ye guji, chu-chu jik-chu, chu-chu jik.
5: Yamin kimbe nukhung tibu mebta, go na gu yu kor so ge, yamin ni chun tun si, gyokbu qingpi tang du pipta.
6: Qingpi tang ni, nanye di tang ki qile xeb xu di nye xik yin la, ge yung ki gyu zhi cong da xik yang yin. Pen chung su lo ju yen ki cong kang yin be che yin be, tu lu debu yi qi nang cho.
5: 칭비탕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멘 나츠주시시
6: 지신키 닌주랑레주베 면주티 수푸르나 숙탕 쇼르균 강야메베 토니 꾸니기 너콩상토 원튼기 릉교탑랑키 면주 너콩키 자와르게네 네년체시투블라 면주키 규심낭 컵갸

0: 내디니 차님 토제 갸중을레 미아동 인기 창단 기급시비 정중 송격 구시 디가르 컹지 팅웨 진중 단의 도징 초단츠우 남게 가조달 장내디 디가르 미지 초내 치가양 속자 미베 탕도 큐니 마시 창단 기 서시 메토 속자 나조 지가르 유싱 초내 치와 탕 리규 비싱 시륜냠내기 속자기 겐함시 차유 디가르 쯔타 종 경제 자당 토르 게자 취비 포구 숨양유 경미 숙제 따탕 자외 속자 미지머 체제 식타 리기 봉유 최내 숙도 체수 식시 양 조, 초비 사디오 쿠이드 캡징 갸중 외래 미 시동 아동 삼기 토간 치단타 양암 탕도 전해 지그유 장자단토 양 치동 망부유 양기 보통신 신치라 속시 징워타 북의 경우 마실타 보가르부 인신 소군의 나지 파기 기슝기 부도니 캄나이 디달 정중 흉기 초비에 과제 디더부시가 디니 권조서시 디딩라 지갈 천의 지식치 로리 더워 뒷부대 중이 파니 경기 규비 뒤수 인신 경모 예차괴 뒤윤 더워 죽지 삼이 인부타 주문실 경주 리자와 경주 기류 기재 지기 숨주 수왕을 승급유 로숨내 18 송류 경주 시내 날 숨부타 숲을 징채러 미 닌 학잠타 기재 지기 숨기내 10개 8 승급유배 리기 봉부 최내 숙도 치슈시 권주의 찬염 소유니 론이 슈삼지 浪过了点呢，强南这边浪巴都江忙不通着雨。混着云朵，熊狼他米林外咋当脱了？养那国姑娘咋死亡？养那偏子体力吃不消，这就是完。养那胖子我们是雨，隔壁古北拉通瓦蛋儿国通的对不他？ 급지 보배 킹베 바우싱 제왕러 고민루에 반냠싱메 양러 교수직내 초여콤시 유해징 교칭와 양안의 개발타 교치와 양니슈솜주 유해라 교치슈러 양갸리 개왕유 양러 쇼고 추구스성내 추통와타 你们退去撇起玩砸当托砸死亡你也是前年对吧他杀死惨了那里样日故一年三六百错也空气行月江几年的儿几里松就言这个月吧他昆子着当样明显擦不起月体云度如今年这个月别 昆州前面许多江南人物戏签约。彭九年，江个主子家休息时，昆州来了陕西中心熟悉汤了游戏哈江去。云南那边我了，确实是这里是最想我咱们沟通的月。年个几位退休女秀与贵顾客，宿舍闲谈多呢。最近确实是这里给住咱们沟通不谈。中期这里我住咱们。 年纪几里十九岁，江气局势了确实是，这里端着呢，格局盘丢脱边，行在还想越过越。江口座今年在当托盘个局口，没不吃过三了点呢，对出狼龙这边那不的，还想几千年搞完呢。 주 추신교 창자단 토기 강양 미교와 직가 미에비 방보타 니스머치 미지기문의 죄나 창자단이 천에게 차긴 시엔비 미미 롱동도 낭양 강초기문의 시에나 창자단이 권주 차서딘사 교회 지도대비 김시시 권주디가 기싱 디가 차롱충 탈 자단한 시직도 뒤에 세소기 코알 파르미도 훨씬이 창단기 서시 체메토 장례 대비 속자 망고 양란 소스 초알 류싱치 휴기 콤참 남양미 조발 롱우 치동기 처지 최도 코웨 균타 체미도 싱싱치
1: 지부 진정
2: 아 진짜 진짜 나 좀 스테이나

0: 정주지 인원으로 사실은 난조 중부 정조거나 근데 오메리네 수사 나요리 개가른 배지 난조조진 배지 정계진 배지 조원지 베니스 원데 수요거래 다 단단 레존에 아자니 비게 따라 줘야들이 개가른 배 오메리네 수사 고지 속바 지지지지 아 비게 돈도 아니니 디투르 아자한주 개가른 배 오메리 수사 수사 기 균제 봐 졸라버스리
1: 아 돈도 산티게 슈어
0: 지지지
1: Jiji,
0: and to tend the piggy sham do hunt, sham do hunt, juice, juice, juice, sham do, a woman in a shoe jack and the picking a lot, this masham do charilla.
1: Ah, no, that's in the ring one, eh? Oh, to see. Doctor says so. Uncle, I'm going to
2: 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 카메라 미치 조고 두고 튀카네마 저 조르바다 주기 안 두디다마 안 제심 두데 제심 제마심 두데 고르게 바키지 아직 처음난다고 어 안 처음제 안 어디네 손 고주디 단디랑 저 제안이야 고주디 단디 도시가 수차 차야 돼 어디네 온 준비 어디 차도 겠나
1: 다 단디 겠나게 도스 뭐 주는 데 좀 봐다 난 저 좀 좀 뭐 내 차샤비는 량 난 저 딱 근데 쉬우러 표기 뭐 미리네 도 저야 채트 통신 다 갑교 친구 능 그 자르도와 다 난 저 고주대야 차샤비는 다 표기 믹스 케주 템베 좀주 요 체지 지 봐 다 시다 단다 난 저 겹로리아 요베 뉴주 슝라 미나 로 다 단 디스쿠스 대슈 바라레 넘주 템 하셔 치스와 다 초강스 시대네 다 난 저 표기 좀주기 차긴도 저 yar yar xin, tab der der xin, zhugu ori zhivan gila.
2: Dari gila. An dine son ngan zu ya, dine chan zu ngan zu chong zuwa chay xin, gyungdo tagra xin deru gila. Dari gila dana zun nilay xin.

0: 토체 나온 거 다 드려야 나서 주는 야 야옷이 진짜 청소.
1: 겸아 아자 너가 아주 개거리 맹우미리 내 수자 찌 그나 주진 제 도마 소.
0: 아 네.
1: 아주 시론 종지.
0: 시론 종지. 아 시론 종지 스네 딩원 근요유.
1: 레스 레스.
0: 아나 딱 그나는 야야 가스가 내 제발이 좋아서 또 하고 또.
1: 어 겸아 네. 안녕 시방자 보슴 줄라가 시방자 그란지요. 아 아자 랑게 파 좋아난다.
0: 레스 레스. 다 진짜 신의 야옷이 봐.
1: 정준아 데려.
0: 레스 레스. 너 안 고생한 진정한 내 고샤로나.
1: 너
0: 진짜 나온 거. 다 자수 비세. 아 선생님은 이제 저.
1: 레스 레스.
0: 아. 남생게 소시다. 단난조 편종기 링내슈 대상다. 갸치라 띵서 가지 말베. 但能自尊给创作兴趣的呀恰恰为你的创作技能落了呀我们今天看我就

땡겨서 드링 아다님도 치실이야 쫄리시네 땜디 스템침 두걸 땡이래디 세 맞다 내세 제메나 이미나 원체 무티네 땡겨서 야나즈 시긴기 링네다 땡두기 구제기 냠사 송지 세베 잠시 약포든제 치지 세우다 남 땡겨서 치지 딱 떠오르야 원체 구제 더르시야 마님나라 시대자고

0: 대당 레뉴비 초와 기당
1: 진이 서구 네폭 러브유 진이 서구니 미탐제 당 파니부유 서동 로튼 류종위참 장아라토낭 로튼맨주 진이서구루 은진양타제디 대당당 마오반 송종창

0: 키라니 달 호주 데데오 마리 레지 신부 요르 봐
1: DMG 좋아지
2: 레오라 맞 비만하다 아니 아니 얘들이가 춘이 녀뇨메
0: 보디이나 녀지디 데라 기비야 가려요 봐
2: 녀 냠디 좋아라 녀르지기지
3: 어제 야주아
1: 케요 마리 야주아
3: 더다 짐스 통구 지게
1: 좀 마리
3: 순년리야 돈주가

0: 생각 치지. 깔래 가지고에. 아. 드링 냄새 드레기 불어. 그제부터 치사서 님이시대요.
1: 当过的个么多车差么多，你怎么知道自己跟这巧着？你要是车通的生病，应该什么巧么多跟这巧着？
0: 阿姐，看下车雨呗。何时？车子得开巴点要冲哎。
1: 姐妹，
0: 开巴么要开哩吧？俺这出去就送给三大子，我们三叔不？开巴就接，天天去，天少又不是没等就着。

0: 다양한 자가 기사
1: 자들레 돌도 주게
2: 자가 디스스케와 개여 말해 람보로 친친이 말해 한리파디 배치스탄다 디나기 줍스존이 영중의 멘스리 제장 자리에 견 직민도라
3: 자나고 야구치 체육이
2: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파디 배치단의 지거와리 도 세감 줍장지 푸부다 수수제 멍구유는 취수 디레 링즈지 푸부다 아니 수수제단 수야구치링기
1: 자야오스차샤
4: 都是要做苦下了你让了别去大家的韩立方给吞下沙的日子去落了呀你没有我了呀妈妈洗洗洗的南部了呀南部帮部也不需要的韩立方的我那也要多韩立方跟踪店给阿妈拉的班的名字也不是那热闹他是温州传媒全国长韩立方从康公司坑冷书米住三边我韩立方从康林光下蓝体给科布洛车开始韩立方从康
5: 这个是老街巴住他们的你连吧嘎子吉林那老里啊波拉摩拉里啊昆州呢你娘说我那得肯定的都是大家庄对小夏子我的这个车都是大家庄的对我说实话了那是杨我说实话现在连吧的屁股都会到底好好吗说话了对老街巴住他们俺给他俩培养的那是韩国的那剃头了
6: 不要去打赌对对他我都看不见对咱们呀羊毛修都那是啊台湾讲俺那都压个车我当去过的清明呢我那能当用手里面都完那是那两把的给他提不多呗还是八十三七十三万呢那给他吃个提示的嘞不愿意给他那是是是那韩国的年光咱们三个那是一点点老街巴住的我的给他个吃不到个狼山听他说那给他俩天个皮皮
7: 지도 카바라 레고르게 고치 추추 직추 추추 직
8: 로게 파트 니도 니슈 저주 르지 알싱비에 품이 뒤통티 습토 참부 예베 켄데 디라 캬토 심제낭 미고 디웨 뷰리키 규지 인베 뿌리 지가 와탕 쳔미 로바 갸체 탕 페체 칸키 강도 켄쇼 렘부 유라 낭레 능투 탕 치라 참차 티티 켄치 하장 참부 유 로게 파트 지 알싱비에 품이 뒤통
5: 几度卡巴连我也估计处处进出处处进这人家做老街巴住他们的那连巴嘎子吉林那罗里亚波拉摩拉里亚昆州那你娘说我那得肯定的都是大家庄对小夏子我的这个车都是大罗南的对
6: 我说实话了那是杨我说实话现在连巴的屁股都会到底好好吗说话了
5: 对老街巴住他们俺给他俩培养的
6: 韩国的那剃头了不要去打赌对对他我都看不见对咱们呀羊毛修都那是啊台湾讲俺那都压个车我当去过的清明呢我那能当用手里面都完那是那两把的给他剃不多呗还是八十三七十三万呢那给他吃个提示的嘞不愿意给他那是是是那韩国的那光咱们三个是那是一点点老鸡巴住的我都给他个吃不到个狼山听他说那给他俩天个皮皮
7: 지도 카바라 레고르게 고치 추추 직추 추추 직
9: 미글라 딱제 체네 미그네기 니가 레체 비징 비미탕 태외 정신기 미그네 중로 수리면제 신주 강타 잉통 센제 냠제기 미글라 지제 지비 지심 지고 비규인 미글라 딱제 체제 미그네기 네 퇴모네 신투블라 컹충기 무 로미시 비징 비민탕 태외 정신기 미그네 중로 수리면제 신주 강기 안제 수덕기 면주 지덕 사도 되유진 계련 방된 주영아타 미토 장세 무규르저규 푸르니 동와 왕자냠수 제유 계세 계란 미그접지 치바타 미 세범메 동와 미규 튜엔바 미 깜보소기 내튜 유지 비진 비민탕 태외 정신기 미그네 중로 수리면제 심주 강라 펩타 모여라 카바타 총칸낭 리펜기 공중업주 리미 딱제타 리미 냠린 낭쇼베 꾸니 피바르 거수쇼 산에 하스 총기 링고르샤람 화고 총총기 닌잠 루지 카바르 레고게 구지 추지 앙아 앙니추 직듄숨 예구구구 듄 앙니추
10: 바과 스조 랑바탕 세크 케바 소기 바베리기 내주 유지 유방 바부 장시 칸라 피다 내 총가라 피지 리브메바 최다당 배주 능초 박제 륜중당 능수튼바 바부 세크 케바 소기 바베리기 내들라 유방 바부 장시 칸네 리브메바 최다당 배주 능초 유방 바부 장시 칸기 원주기 직제당 첼레미네 바베리기 내들 칸라 다 균치 유방 바부 장시 칸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 임베 Kirala Bakwe Rigi Nedu Yuzi, Nietzogala Pini, Lutinan Chola, Rimi Chichuda, Yamlian Nancho, Chilegi Lazetan, Hassangi Shepshu, Kuni Piva, Gersucho.
0: Yufang, Baku Zansikagi, the Tan Chisim Chikubi Guyin, Bakwe Rigi Nedu Kala, Tonga to Pini, Shijen Yamlian Nancy, Gorgudan, Gorsu Gulimigu.
10: Hassani, Hassuongi, Tinguanchu, Yangjem Holam, Kabanga, Lewaki Guji, Truji Sunga Chijige, Shizisani, Shizuongi, Sumtruzichu, Tatigilam, Kabanga, Lewaki Guni, Gegu Nanga, Gukuchu. Hobji Gibatan, Nurtu Timba, Nakambusoki, Nakun Tibumiti, Yufa, Nada, Nawe Suchukana Pita, Wenduki Chile, Jimmy Shipjeda, Yamlin Nantola, Gunilla, O Jimutilla, Yenseki Sunali Truwe, Didanshi Chingi, Nawa Nasu Donatan, Sachu Langba, Nawa Utrabasoki, Nawa Tibumiti, Nada, Nawe Suchukana Pita, Wenduki Chicheta, Chile Gila Zetone, Jimmy Shipjeda, Yamlin Nantola, Yufa, Nada, Nawe Suchukangi, Nawa Mobata, Nawa Zansichine, Kila. Deluki Nawashi Jingi. Yufa Nada Nawe Suchukani, Geyongi, Muji Tempushigi. Tada Kawa Gibji, Chilegi Shepjutone, Kiki Nada Nawe Nedula, Dakun Jingi.
0: Yufa Nada Nawe Suchukangi, Detan Chisim Chikubi Yuin, Nada Nawe Nedukala, Tonga to Pin, Shipjin Yam Linanzi, Gorgudan Gursu Gulimigu.
10: Hasesani, Hasuongi, Tinguanchu, Yangjem Holam, Kabanga, Lewaki Guji, Truji Sunga Chijige, Shizisani, Shizuongi, Sumtruzichu, Tatigilam, Kabanga, Lewaki Guni. 계곡 강아 구구초

0: 같이 쏴. 아, 같이 쏴. 같이 쏴. 씨. 고마워, 고해. 씨.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난 다음에.
1: 씨. 같이.
0: 니. 지. 니. 아! 아! 아! 아, 지금 말할 때가
2: 허주에
0: 나 미국 전함에 들어왔어 이네 집대도 롬도 저저 로켓 되지 저저 공무소 지금 말라 공무소 공무소 공무소라지
2: 허주에 니 시간인데 마르급실이 두자실이
0: 너무 많지
2: 너니 좋아 오늘 이 때문에 마세 니 알아
0: 저티셔나
2: 라고 지나다 이 소식이 마시다 계시랑 봐라 캠핑이나 나 내고 쇼고 시그리 허주
0: 저기 셰베 담디 카덴틸 네기
2: 저저저
0: 나시
2: 저 야주
0: 야 말아 쇼고 쇼고 봐라
2: 야주

0: 아레 파세 소시 큐츠 니에 주시디 라다 제토 음두 소와르와 게슈다 喂, 小宝,
1: 라,
0: 让给学的, 你也学习的很这多。
1: 啊, 赛好啦,
0: 举些别杀敌人了, 你也别去等你们了, 就应该得怎么办? 现在也三家对面的, 参不上米多。 用啊, 送出去。
2: 哎, 赛好啦, 是你第一的。
3: 去吧。
2: 지금 삼바다가 채우겠으기
4: 죽중이 찰구이지 뭐 다리일라보 치니
3: 小汉 小汉
0: 로 지게 말라 갓나서
3: 잉디제 수이야 니알람 가르드그요
0: 어 니알람 덕메
3: 쇼다 진동 걸러가 손능기
0: 아 레스
5: 야쇼
0: 지도 허라 나 채남배
5: 小환 야쇼다 야쇼다 대제 세도 되다 디리 하이천기 남자 손도디 근처 총소 되다
0: 아 여우총소 세허라고 공추 순양 때문다 루리 텔레 세시라도
5: 네 네도 옆디 소매 상계 나 창구창샤제 쉐다
0: 네 계란이야 창구창샤 쉐봉내이
5: 你猴爵给你这些男人的老大起居还是没心个预备嗯赛后了陪着穷娃的天然个死系列学过还没多让给诺斯你也听这些个谜语的腿我内催了电解猴爵了苏苏军的等个面的心理就要切对他的猴爵了越会被去菜的面子你也中大这样谜语的主播他的海城个男人的军人了越突着有些
0: 十只老大让给组织小伙子对金东好了今天给公布写了写的话啊是特别写卡里有的让强子也不接不过穷死呢爸爸切卡不也不得行个人徐长徐长那么我帮他们说一年不过什么这结果去小汉两个要接起啊日话卡里有两个学的公司兄弟情人嗯来斯今天金东好了我念了主频道了
5: 用啊
3: 小汉, 가르치소. 텐도 가르치엔주도.
0: 진도호라. 텐도 텐다 쉬어요.
5: 쉬어다.
0: 디공을 희랑게 세신남배 철구 직협덕위배 텐다디.
5: 아니, 철구 직협덕위바. 니는 텐다 가리이나 삼주. 小汉, 철구 직협덕위배 코스디 동부치리. 랑게 레고준다 추세디 조르다 랑게 레고준다 공세 미 상매하고 그러바 쟤는예 칭아 공세 손도 소제 손도토 보샤하랑아 저 공세 원의 신의 계심 가서 이메 럭바 디멀럽네 세브시라르바
0: 마지 마지 지동호라 기랑가 고수티 남지 기랑가 가스도 남녀 신규라 니에 그진 인자이 니에 기랑을 쉬어야디 라제 거리 기광라 기랑게마
5: 가래
0: 공실레베지라 우이고 릭투쇼나 마치게업다 고이바 네바르체 로리라보 증업주 나옥 속도가
5: 텅도 라치 바르면 누구에
0: 바모쇼 마세 나 니엘레 켄게 셔규리
5: 다디 제 가리베 쿠이레
3: 텅도 켄게 셔규리베
5: 마요 디영이 그 제체베 아 디광라
3: 小韩俺随公司借等的俺随小韩的借可真是来吧小韩给对面下街藏不拉姆萨他去写死了不也俺随公司先不听这个看电视了吗你的用过了没拉姆萨没对塞吧可真前面解释的米顿塞吧俺妈用意把我下环看见从多名单买过也可是其他是可是个哟马里拉姆萨全大主管就先不到生意那两个用不过
6: 진동하라고 홍무초 콘주 미카시의 지광고 수유장 니자 레트시라도 쓰기
5: 레트시라도에 레트시라

0: 여기 좀 세르베.
1: 마리.
0: 아.
1: 마리.
0: 보셔 한근의 수디 람사 탁취 제모토비는 라스베 미투세베 레미상마 람사디데 조로.
2: 레시. 진짜만나 진짜만나 진동호라. 진짜너리 요마시.
1: 샤한 생마사로.
2: 그치.
1: 생마사로.
2: 지게 말라 니케나 공무수 쉬어야이.
0: 가세트로 샤한 생명을 주는 용구마시. 신속해. 샤한 나타나가 계시. 닝그스다 유야 교치스.
2: 그냥 공로 샤마시.
0: 샤한 얘랑 직시오. 然了他比呢 点点上了托布里拉凭借用过马车
2: 我让你继续
0: 海城跟南站地摊的 浪达土镇的理由是 前三站给引进罗斯基镇前的 南站地立住苗西 藏马斯尔孙古中镇是没有点过是 让了绿叶印的 落地不起啊
2: yes
0: 让个团的俺让给他去前后
2: 金东好了
0: 用得为
2: yes yes 俺一起给 金东好了 土地不那是 你女婿有这段说
0: 来个要不见去选吧
2: yes 진도호라 지게 말라 전화가 조기
0: 용아
2: 진도호라 기란게 코나조 카프소에만 하죠
0: 마용 대다데 니 도스네 탁주 제우 라랭시가 주시
2: 레스
0: 마용 자 가리 입에 그래 아
1: 그제던가
0: 가리 근제 제우 레스 샴라 코에전 다르다 규리 卷到三十六那我这些。嗯。苦个要的这块这呢。疼到俺我有过于死个去。你也会在那我满里边尝不着。

0: 어제 저 올라 로연배.
1: 클린다. 아,
2: 요요.
1: 클린다. 저 올라 로피베.
2: 인다.
1: 희랑 마고 데스 십수가.
3: 저 올라 로피베.
1: 저 올라.
2: 어.
3: 장가 줘.
2: 어. 쇼. 샤호 쇼다. 기네리 클린다. 어.
1: 어찌 빨라네. 시다.
2: 사호치스로마리자 베트텔레리샤
1: 슬림블레리샤
0: 자라디가 대샤오레
2: 키라니 되다 니치오 키니 되시
1: 시간다가 샤나
2: 아지
0: 어지 오글라 오글라 오글라 아인다 자라 자라 나오마 시
2: 역시 역시 니치오 아이 시 다도치다 샤호
0: 어지 오글라 드제 나오마 야 시 오글라 바치테다
2: 야야 자가 제싱마 시
0: 나이 나이 나이
1: 데비시 키란 토가 님조가 테시
2: 자가 샤호 다도 야오시라
1: 레스 시스 클린다
2: 이거
1: 又是燃球玛丽拿来新美吧年轻新美燃球玛丽啊行啊干不得燃头啊呀巴拉的军政部这些个语的
2: 军政部这些个哦哦也就是军政部这
1: 些个语的克里奇啊今天要这个语的
2: 好嘞

0: 아제 오글라 저랑 야 잘리는 거
1: 이거 한 대다
0: 니야 잘오시오 저랑 공매수
1: 니야 잘오시오 샤호 장경아 로버지 고유치 통배 수련시다
0: 레스
1: 맹가를 사오지 대자 라는 역으로 쇠송 와
0: 제 회비시 뇨르 커네스 아
1: 진짜 뒤통 대죠
0: 레스 오글라 키라 도강치를 못 쉽지 대야글레 수는 샤센실 하여지
1: 아 저 시이게다가 레우스기디 아무라라 뇨르 먹고 선대민도 타데니 뒤다치 대스 쇼는 가면제 마르비아
0: 도스테드 키랑리아 직송야 유자
1: 샤호 란치미 마리 녀랑 창고 창샤 셰쇼 老些看了，你穿过你的苍脚，马是别的地方，可你也跑轮流压起去给了拍下，我没听见看你们。朋友的评价起亚的，关系观察的，你看过作品，十一个魔术装束，这的跑轮兄的穿亚米多，他的大王没人我的，十一个年少级跑轮这个样的，马上我那看过岁数。 十一推军还想和向日吃个七百么多，谁不能推的？米里穷的谢个嘛哩！听我们那吕子不起对，该用以昂堂古两百几了，美军跑的切土药嘛哩，我让古松七百落地个那里，我那一度古些拉汤素，开始年前多，跑轮这我们呢，去给了十种吃个青菜药哩，现在米里连夜来六十个多，十一肯几天了穷个药哩的，米里连夜六十个多。
2: キャラクソンだな。にえてなしいやほしと。まさきにパダポミツドンのシラミキ。
3: え、チェンのキャラにジェボジェスチ。もらいめざんしょくぽもチェチュニ。ゾワギブニシェスケジュだ。
2: ハナダメ。もらどべめるたちゅり。カレデビユメス。シー。カルソングユ。レス、シンドチェだ。ルーロ。だらんこわゆあ。トゥズルンコディジェホジュジェ。
3: デイ。ランケブデ。
2: おし。 然后你是个啥？吃个这个鱼？
3: 鱼人锅呗。
2: 就这种个锅边的。可巴得有。啊。然后我一边。什么都说的，俺就管用过去。啊嘞。哦，妈的，然后现在好了，一个锅底，俺现在没吃不起，你让吃我。你肯定给个错了。也没钱给不给面的。嗯，对的。 Kisi, kita ni ig ne zui di sa gui bai seng yu na gui bi na nye kati hindi si jiawi me xie wu ruwa.
3: Zi, tanda ka ge min ba. Kisi, ji ma ne zui shi la ba cha xia ne gup dun top gyu xie xiu ruwa. Di ma cha rang yu ri.
2: A, yong a, qian neng an zui qi le rang rang qie ga zhao yu ma li si le gyu ri.
3: Ma xin ne ga zhao me ba. Di ma cha ngar ki ik cho wa mi xian ge dun le ma tu qian dun min du. Rang ge qian ruwa.
2: A, 用这度看到迷途五千年的药嘛哩？
3: 哎，嗯，
2: 这度拆迁拆断吧，别洗。一年年日完了，人家么好了，吃了钱生病。

0: 前景이다. 창매 야구제대 롭종 야구치라 前강원의 라구경이다.
1: 라텐보네요. 跟我爹这去吧。
2: 你别让我吧，你要去抢我啊！
1: 鬼蛋地名了，
3: 是我给抢过的东西吧？连给万真是。这家伙计，俺手中看那卡车子，自己给拐丢的。

0: 용아, 저거 와요.
1: 지자호제, 나 첩진서 증지 레비.
2: 알레.
1: 디, 첩진서 증게 나 구지시베 강부지.
2: 강부디 책임 교수도 와. 이내 교수의 기체 들어봐.
1: 가리 교재, 당하시 첩진서 레센 삼지. 사태 정단로면 사.
3: 범어초스지 님도주 섭초남에 나서 제주
1: 디네 발자체니 첫시간에 띵그지 꼭다 삼시도 이네 삼시 가서야지 랑가랑 수채 오로버
2: 쟤는 랑 랑고랑 수에 호체 치시
1: 계속 삼시 신다유는 나에게 용민도 서인바
4: 남자 주린샤 강분이 레워지니
1: 영아 니시스 터채나
3: 오야, 다시 이면 내일 찾아 봐, 바이바이.
2: 바이바이.

0: 자
1: 사강교노다왕고르브.
2: 哦,藏美雪的。 수준규제 철구쟁이 네, 주시대. 뜻주사바 도스지. 샌드위나.
3: 랑가직쇼다.
2: 당도니 진도 혼란라 광다슈기. 디공 손초드. 년넘교 딱다마 대비. 년내 되지. 기랑 공포 당하지. 기랑 개녀러 년 주시대 직시로. 다르게 주시대. 년로 와러 현재 상부슈제. 나 최고다. 삼자 망수대로.
4: 청청下送你吧。

0: 통중이야. 네 주식사 독스도염다가 청맹아 넘겨주다 겨우스.
1: 알레.
0: 알레스 가스그래. 장게 네 랭기 시럽 댐베 섬주대 거구 이란 채우지.
1: 네 독스도 바샤 한치부터 삼매 저승비. 장게 세세 채는 영어리.
0: 가리나.
1: 탱기 삼자든두 제마현 채무송.
0: 전주도 야외는 여비 야외면 매비지. 샤오한 주식 배주든두 네 롱대 매봐. 샤오한 가는 롱라야래.
1: 샤오한 삼자 차부든 지지시야. 레네 리조치 아주 속디나 냠제 치투 요마리.
0: 디 두즈링 두다 좋아 요마시 마르베. 포조고싱에 디 쇼비니 켈리 규지. 나해 데레제 규링 구치 매봐. 나 고는 매봐. 겨럽지 마 고미야 요르베.
1: 용아. 네 조요템 잠이.
2: 嗯哼，啊啊。

0: 지금 랄라 쇼크들이
1: 쇼크들이 시야당은 스스로가는 연비 3명도 제발겨
0: 레스
1: 매도도 자차하면도 남의 매도지 너랑 서열업에 미팅이 중에
0: 좋지 미스야를 우태이 로카체 혼내 레몬 주입지 지도 치단 디빈 시민도 쓰기 디저와 제토위 남이나
1: 감정의 질러 세모카가 진이 상문 예충 대가를 손소가 쇼
0: 레스

0: 카르다이 아미스텐다
1: 잔다 좋아요 마리
0: 아 지금 아미스텐다
1: 잔다 좋아요 마리 딱 마리 치
0: 야랑가 니 얘기하러 잡시 개빈 가자
1: 개미
0: 으지 으지 야 왜 디야 소다 가래 아 디 가두고 바래
1: 랍치 뭐 디디리 딱 마리
0: 하지 견도스 개침 누가
1: 춘스 대비베 다리
0: 로마운드 대신에 두더 바르냐 대비
1: 란치의 구시야
0: 니 미드리 삼초 탑주 된데 두주 여 삽지 이내 급대디 장 개비게 때문에 김도 합시도 단도되다 옛다르스 돈르슬로 제데
1: 달로야 리브지 삼규 진규매의 게임들이 개신민도
0: 급대디 장어 신규 여비나 시장에 안 넘겨 차가 된 점이죠.
1: 나 엄마 신 배도 비야지.
0: 응.
1: 랍치 뭐 되도 나 토돈 잔이었다. 기스라는 심이 수부들이 돈은 니 라고 차어리.
0: 시장 보무지다 맞아. 니 다르지 카드 함부터가 대라고 개인 비결하고 개인 스캐리 염려 침례 예비식 매배. 당다 팀경 지조르다.
1: 제 너무 소. 최선지 마 가진 용스겨. 당하스 녀스겨.

0: Lulu.
1: 그러니 신의 연배.
0: 아. 그제 도시에 바르게 부수면 돼.
1: 아, 제제.
2: 공무초 나 바르마규 아.
1: 어, 도스다. 에, 겔라. 야면 캐나니 토가 쳇진난다. 니네 저디게 뭐 쳇셔죠. 디드 발린 쳇와 아이.
3: 양아 양아 제가 니게 강 쳇지가
1: 쳇. 쳇나.
0: 그제 그제 디 같이 배고 그래.
1: 디랠 하브지. 쳇자랑 게 나니 고스 담러시다.
0: 니엔 고스 담러시다세.
1: 아.
0: 현철 레전드 이때 좀 괜찮아. 저거 연구 담에 화리. 연구 담에 소소 막 부르봐.
1: 제산체 나의 염생기 제대 트집라게 녀마오베 녀지 좋아라. 저와 근데 주메 빠르게도 숨기. 네 셔텐자.
0: 띵하다 저와 그러지. 저서.
1: 다스니 와지.
0: 요.
2: 작재민은 망고가 전 내년구 시제 띵지는 게 요리. 계시기란게 계좌 유배 차고 방안 안에 먼저 주토리라 먼저 송간에 십차 참고 주토리 계좌 차제 믿는 면죠
1: 어
2: 년고 당과 비디오 빨리 믿도
1: 나 차제 차제 매 나 믿는 사지
2: 나 키나입니다 빠르게 깨는 연구 집에
1: 어
0: 계란 이 깨신가 빠르게 하겠네
1: 지그리 지그리 빠르게 깨다 지란 깨다
2: 공무소 빠르게 깨러 난다 리스 터치 이나 됐어야 찍니숨 어 고구치다 찍니숨 터지 나는 소화가 돼도
1: 영아
4: 진라 디키랑 송양 연구들이
2: 다 그리 띵안지 송강 연구 쩌쩌들이다
1: 닝제라 허제 랑가 전닝 좀 두게
0: 어 님좀도
1: 응, 돌아셔서 과연 네 채식에 같이
2: 아님도 피다.
1: 응.
2: 괜찮니 클리스야?
0: 레스. 괜찮아 채식.
2: 아님도
1: 괜찮지.
0: 섭섭지라.
1: 어.
2: 티게자 유배 자꾸 배 자꾸 난겨지.
0: 응, 티. 바로 먹겠다. 엄마 고민해서 그러시기.

0: 왜 저거? 나 양식이다. 엄마 맡대 싶어. 나 한년고 담주는 천삽 심고. 자다랑 대고 가로디 년고 담삽에.
1: 년고 먹고 된지. 람미 추용도 왜?
0: 네 제스 챕이. 근데 담고 몇 심도. 아. 뒤방로로 삼브러스 메로스비. 야, 그지. 집이스도 와. 야랑게 방로로 껴졌다.
1: 샴바르티 구장게 예슈.
0: 그지. 둘로 제상 학트스 쪽으로. 규다.
1: 샘방라. 키란티 데스 이블러. 년고이 동네 키랑 차고 제베서스도.
2: 제베. 나라 데네 렘부스도.
1: 디제스 이블러. 샘방라. 키랑 写吧.
2: 先放了马腾起来你也看不起来先放了南西给他去喂阿家美瑞你也当过三个三当比我们的地板中队民都马赛后街米也会有脏你也是把摩托车做过生计可是你最喜欢的 아니 간이셔야 가고 채우지. 아, 뭐 막고 뒤져야 보르토 등요 말다. 쓰임바.
1: 호주에 뒤세시게 다시기.
2: 장가 뒤내 대용 봐.

0: 야구도
1: 냠지니 닌지지니 고속구
2: 미창문니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이 타체나 강저체네 렌니기 디탕라 긴송체구삼 남군기 초외추 샹기낭둥카 미바도 주투바구 라빠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요마치바 카레게바 지투르주바 미신당 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고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뇨고인구 토낭치바 서동기 주람 야바 류제원 참제와 천리 주둔라 지송슈와 타마봉와 탕 차라라 추치바 디탕 민비 애주람 털와 신비 캐수 야바 지조기 초외 구지 야바 캐시 키랑 겐수 레군 탕 지조 편디 레군 롭자 맨캉 킬레 치제 주기 서치 총르 탕 총르 치무소 쿨공탕 레군기 레든바 인치 닌달 니바투 디탕 딱제 치구 케시 차와 게바탕 로야바 유슈 미바 미쿠 나와 소기 네다 유치 투도도 면주 치구 강베 난기 쿠유라 닌달 기군 치네 롱 쿠르톡 치바 지비에 직체당 지구라 장자 투시 야부 치바 지비에 쿨공기 쿠유 장자 균형 치바 쪼네 쿠쿵수 고용이기 럭주 직체당 직구 직조 치바 미게기 최딘라 토낭 치바 합치게바 암 로게급 장쇼캄 라베 추미 카나게구 로숨 옌키 응고 컵게 메베 짐치 유베 미토기 똑살 로체기 응고 컵게 뿌 꾸유마 치구 각바투 겐군 최정군앙 규림 용기 응고 컵게 바탕 권내 타르웨 민컵 겹구 让我有骨松了，手脚骨；让些你个偏了，地堂用途。

鬼路马给杂招神的错了给我他俺们这边瑞安给这句习近平给我的起了神的老师 계급 2위 원진 워라 차 다리 넣어 타 초로 용수 태묘 대저 유니 차신

0: 다양한 장학 기사.
1: 자들레 돌도 주게.
0: 자가티스 스키바 개요 말해. 람보고 로친친의 말해. 한리파디 배치스탄다. 디나기 줍스 존에 영중의 맨스리. 제장 자리에 견 지민도라.
2: 자나고 야구치 체육이.
0: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치단의 지거리. 도 세감 줍장지 푸부다. 수수제 멍구윤은 주지 디레 링즈지 푸부다. 아니 주세단 최야부지링기
1: 자야오시차샤 도시에초코샤라
0: 니랑의 배주다야디 한리방기 텐세사르디르다 실로레야 니메오거레야 마모시시지다 남부레야 나쁘빵부 야부지여레
1: 한리방디 오네야오도
0: 한리방 금중땡기 아마라기 파르디 문지 야부지나로나
3: 他是温州崇德强国长 한리방 총강 홈세팡 럼수 미주 삼비오 한리방 총강 링고 샬람키 게컵록 체카트 한리방 총강 로게 파트 니도 니슈 저주 르지 알싱비 포미디 통티 습토 참부 예베 켄드 디라 캬토 심제낭 미구 디웨 뷰리키 규지 인비 뿌리 지가와 탕 쳔미록바 갸체 탕 페체 칸키 강도 켄숑 렘부 유라 낭레 능투 탕 치라 참차 티티 켄치 하장 참부 유 로게 파트 GR 신비의 품이 뒤통 지도 카바 레워게 우지 추추 직추 추추지
4: 드링 안주 로게 바주 함디 아니 레바 까제 지리나 로리아 볼라 몰라리아 권주네 아니 명소 문에데 근데도 다가죠
5: 데 샵샤지 어디 직서도 따라나는 건데
6: 겨우 수수도
5: 알아 나세
6: 양우 수수도
5: 진짜 레바데 피부도 왜
6: 다디 하고만 하셔봐
5: 디 로게 바주 함 아니 그냥이야 그냥이
6: 무슨
7: 한국어디나 티톱라 보여주라도
5: 네네
7: 하고도 공부해 주자마자 양모시우도
5: 네네
7: 아 대회장한테도 야가 차오던 죽을 팀이나 오늘 난다 용서리면도 봐
5: 다시는 레바디 그냥 티브도 왜
7: 아래 바도 사직 사베니
5: 다 그냥 책을 티스들래 그냥이 그냥
7: 네네네
8: 너 한국어디냐 건설람 사고 네시텐덴 로지바도
5: 어디 그냥 그 출발 람사 티나소 네 그냥이야 내가 부위
9: 지도 카바라 레워르게 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직
3: 콩키 콩부 친추 티니 동메 가신 이라 슈미 스슈 갸힌 콩메 콩부 탕부티 샤브주 콩더블레 랑체 원당 르드트 콘세 콩부 신시 지도 기가 설라 총예 총교로 수와시 타디 슝 치베 함사브니 치베 강부 차롱 용외 치도 심주 탕 사베 체베 인베 치베 금주 차롱 기 케주 당 뒤네 취괴 체휴
10: ཁྱི ཁམ ཆ་ཅི་ ལོ་གོར ཡ་ཐང་ གུབ་ཅུ གོ་གོ ཡིན་ལ་ གོར ཡ་ཁ་ནུན གེབ་ཅི་ ཁམ ཆ་ཅི་ ཉུན་ན་ ཆ་ཅི་ བུ་གུ ཡིན་
3: ལོ་གེ་ པ་ཅུ་ ཉེ་དོ ཉེ་ཤུ་ ཚ་ཅུ་ ལུ་ཅི་ ཡར་ སིན་བེ་ ཕུམི་ དེ་ ཐུང་ ཐི་ སབ་ཐུ་ ཚ་བུ་ ཡེ་བེ་ ཁེན་དེ་ དེ་ལ་ ཁ་ཐོ་ སིམ་ཅེ་ ནང་ མི་ གུ་ དེ་ཝེ་ པུ་ལི་ ཁེ་ གུ་ཅི་ ཡིན་བེ་ པུ་རི་ ཅི་ གོ་ ཐང་ ཚེ་ མི་ ལོ་པ་ ཡ་ཆེ་ ཐང་ ཕེ་ཆེ་ ཁང་ ཁི་ གང་ དུ་ ཁེན་ ཞུང་ ལེན་བུ་ ཡེ་ལ་ ནང་ལེ་ ནང་ ཐུ་ ཐང་ ཅི་ལ་ ཆམ་ཆ་ ཐེ་ དུ་ ཁེན་ ཅི་ ཧ་ཅང་ ཚ་བུ་ ཡེ་ 로게 파트 GR 신비의 품이 뒤통
10: 지도 카바 레워게 우지 추추 직추 추추 지
11: 신의 유강 변종 예라 유강 유비 사장 고 통조로 이해동대 변종의 냠도 비제 토베 비제게 못부르 정부 신의 유강 변종 예라 유강
12: 미글라 딱제 제네 明年기 年个列车 비진비미탕 대외정신기 明年中路苏联面在新旧康堂 迎通参在냠제기 明了接这级别 接心起过比喻인 明了大家切在 明年一年团委员 现托布拉肯穷给我们找你是 비진비미탕 대외정신기 明年中路苏联面在新旧康기 按着苏德比面具起的 萨尔多对于景 铁连邦电捐个堂 明度藏是 木久则语 普尼东瓦 王子娘苏介于 계시 기란 믹 접지 집어탄 미 세범 메통과 믹주 템바 믹 깜보 속에 내튼 유지 毕竟避免糖铁为人心给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了撇糖我要了卡巴糖从康南列片有关中国就人民大街糖人民年龄能小别故意撇巴的各所修三年他是创建邻国的下浪华国从中给年长陆地卡巴列国也估计初期暗暗暗泥处即顿松也咕咕咕顿暗泥

0: 허브지게바타 데르기 나와시 진이 유파 나다 나와서 축하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섭주 토네 계기 나다 나와 내들라 다큐 진이 유파 나다 나와서 축하기 대단 지심 제국비 유인 나다 나와 내들 칼라 총가도 피네 십제 냠리 남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 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두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즈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고지 군이 개구 낭아 구구추
1: 欢迎收听西藏广播电视台汉语广播。你看，铁剑是那边举，铁剑的性质选就孙中山战，对吧？根据学。

0: 가져올 가시가 좋으세요.
1: 좀 더 비우니 다 뜬바다.
2: 이진이 마세요.
3: 중국 귀진 유감네. 텅구 벽에 대모 시로나.
4: 기랑 쯩이 들이 신네. 아니 나초. 시바랑장 레오 제구지 초 레오 지지 지지지.
5: 하왕 원네 세부부터나 강가지. 나와 서주 라마. 나 원네 세미지나 지다지. 나 원바. 나 우르바. 대부메바 소기 휴슈 냠지 능중 치메. 나외내도 탑주 제거지 전수 당라 피다 나와원바 나우자바 나수도와 나초랑바 나외니제소유지 전수당 나외디당 이내라 피다 무일로 소제캔게 제주바 조우지네 파상기시 주주비네 개가비리부터 나외치주 면주요체래 현재야라 토보미려와 제기 지난년도 뇽지 제발래 덥시이다
6: 당도 민주고이나 리미토 당제당 십제천리 당종 대신 리미토

인게 군 감사. 니투 장충키 체주 시기티 림신 치르친도 태양 시제원의 쉬브나 토고 능추위규 당시규 닝치 태스체리아 차밤캉 충문의 증외 파퍼비타 티낭네 사치카치르 차바치우퍼규 티네 로그 당시지 실규 로규 제라 차바충암캉 충퍼규 사치카치르 차바충암캉 충퍼규 참두 챙규 당시지 챙규리아 증부망부코네 차바충암캉 충퍼규 선생님, 닝지탕 넉추 실규 시지 홍외제는 차부총암 강충법규 사제카치는 차부중법규 티넬헤스탕 로그 시지 실규 당청규 참투 위규 당청규제는 남팀내 차부심삼 강심심법규 마세사워티 사파사네 사워치메 살학외발 랑충수양 체취규림시유부탕 티낭내 응어리키 스법토세사네 칼 강중내 치외파법규탕 양닝지 로규탕 로그탕 시지 로규리아 차바치오퍼규 체춘넘시키 클롱 난키 샤체티 토르동규탕 신세 서규 샤체 토르동규솔리아 편류니첸시유 원경청신신의 슈비는 산에 카지를 서식 뉴스톤비에 니그티양 치중유비에 초보남부츠 토나나로 샹무투 김인종원의 카지 스로나 라스청관취라 차바중우법내림시 차바슴슴법규 최장자 게네 주부팔 흥주종라 차바중우법내림시 차바슴슴법규 최장자 안에 주둔팔 삼루지 차바중우법규 최장자 두네 니슈팔 칸발 남팀내림시 차바슴슴법규 최장자 치네 주피팔 사가아증망부콜규 최장자 레호워기 니네 주양팔 내동라 차바슴슴법규 최장자 뒤내니 섭시팔 청계라 차바슴슴법규 최장자 추내니 섭시팔 광가라 차바충법례름시 차바슴슴법규 최장자 추내니 승이팔 처입라 차바슴슴법규 최장자 주내 주구팔 매도라 차바충법규 최장자 주추내니 승이팔 낭종라 차바슴슴법규 최장자 주지내니 증이팔 크룹라 증망부콜규 최장자 구내니 서초팔 마캄라 증망부콜규 최장자 신내니 서지팔 전다 증망부콜내림시 차바슴슴법규 최장자

0: 당고
1: 어 당고 랑게 아르카네 나 카바기 블레죠 미 오윤 씨기스기 나 파 용비 수오치디 라라스자
0: 죽마사 아 괜찮으셨어 되게 같은 재미
1: 기어 말이 어 또 잘 친 누구야
0: 응 니쇼 세소유 님 또 사도
1: 야조 아, 어, 말해 가 조유. 니엘 주인다. 지마 저와 지조리. 뭐?
0: 준성. 야조 아. 라가 나 역시라 제주. 미신다다 정민도.
1: 조메, 라가 신규위에. 창고시에나 나랑 팀부 당구 토디. 심나 딘데스 삼추. 年末子天，婆母娘进步，然后呢是那马来亚全部赢了，吃得够不没上去。一年各地都有俺妹妹白干了，来个电不是没涨，让日娃吃阿鸡，托不上有马来。一年，俺让你连住都，还应该让听我过，俺先有余，但心都求马来。 계속 사사 차버리 니에스야디 키시 란드비유나 니에가로치다 세아이 니에고네스기유 랑게삼라 역동다 니에 질크와 깊초 对啊

0: 你也找下看的托斯尼有没有马车西军去了去从了下下呢听我来要请下西兄托家那属于西兄托家那属于长美先生的你还不是给自己家中一个家境给我教的唐都哈巴大差不的错呀活了有马的什么有来得及了你还不是给自己家中一个家境给我教的唐都哈巴大差不的错呀活了有马的什么有来得及了你还不是给自己家中一个家境给我教的唐都哈巴大差不的错呀活了有马的什么有来得及了你还不是给自己家中一个家境给我教的唐都哈巴大差不的错呀活了有马的什么有来得及了你还不是给自己家中一个家境给我教的唐都哈巴大差不的错呀活了有马的什么有来得及了你还不是给自己家中一个家境给我教的唐都哈巴大差不的错呀活了有马的什么有来得及了你还不是给自己家中一个家境给我教的唐都哈巴大差不的错呀活了有马的什么有来得及了你还不是给自己家中一个家境给我教的唐都哈 다리 나즈 춘딩기 총이치 나즈 총다 초와 양타베 도람토 유튜브 거리
1: 디구 쿠유 차샤네 니마다 첸즈 차르시라 친샤 니마 디구 닝베 장마간 하셔야 돼 팡냐스 치유 탐드스 쇼네 송겹 제베 마체 쇼니 장세 유베 럼초 수이자 만주 광다 다과 참장 차가 주유 오늘 기부 시비스도
0: 쟤는 상매 씨다 나즈 시슌게 더도 탁주 치고야 카르도
1: 신다 창무시에 고야 민도 이내 경지도 세뉴도 니마는 시도 딤민도
0: 띵원에 내 되지르샤 띵아즈 드링 입에 차고 죽드나로 세좀 체지다 충지 옙지요지 디구 용라 팬토베 마세 타링 슈데 미투게 능취러 예쁘지
2: 근데 지금 야구 주는 거다 정말 세뉴
3: 종사
0: 드링 입에 나로 더도 망패 십슈디네 시기쁘지 디나로 견고기 치고한다 류중항 대주항 부주항 써요지
1: 더비아스 다른 섭주 결제 부동산비디 야첸보다 미시젠치 용서주
0: 야첸부스 가서 오래
1: 야첸부스는 상하이다 부동기 망주다 피겔 쓰고지
0: 허지 니하실레 통기체지 지금도 야고 시켰어
4: 벨레세 켜블 삐리
5: 와야 상궁의 시진이 씨이다 杨老师杨老师杨老师杨老师杨老师杨老师杨老师杨老师杨老师杨老师杨老师杨老师杨老师杨老师杨老师杨老师杨老师杨老师杨老师杨老师杨老师杨老师杨老师杨老师杨老师杨老师杨老师杨老师杨老师杨老师杨老师杨老师杨老师杨老师杨老师杨老师杨老师杨老师杨老师杨老师杨老师杨老师杨老师杨老师杨老师杨老师杨老师杨老师杨老师杨老师杨老师杨老师杨老师杨老师杨老师杨老师杨老师杨老师杨老师杨老师杨老师杨老师杨老师杨老师杨老师杨老师杨老师杨老师杨老师杨老师杨老师杨老师杨老师杨老师杨老师杨老师杨老师杨老师杨老师杨老师杨老师杨老师杨老师杨老师杨老师杨老师杨老师杨老师杨老师杨老师杨老师杨老师杨老师杨老师杨老师杨老师
0: 普通设备给搬过来，组织青年上场，忙被普通到上海了，偏见的了也是奇迹。俺这参谋包七零一百上海没小女几人。
3: 哦，要不说说。
4: 喂喂呀，他咋不哩？层面先送啊，弟弟娘们来陪同我们哩，拿了阿家个姑娘在休息，接着你出去，看个工资收银。看个工资钱呐，俺最难给，估计从个手机，啥子价钱不买不起了，桌子还写的，股票还写直接，准备钱东西收银送给。你主要没有开的是呐，参谋开了赛车的，如如姐，金柱明主先生啥子银送给？当上月呐，娘最钱，跟到了月呐。平均后不如接，谁落去？场面真肯着多。
5: 娘他我也不要轻易，全国的我呢要些多。
0: 著名小汉是民工呢要大些，年底年不是多。一年年前呢，估计从刚收入中呢要还有。第二，著名小区的呢，可没开始端接，著名小汉中呢要二的，现在钱肯着多。
4: 第二要了要吧？
5: 还有吧？
4: 不能要啥？
5: 谁收的？我记得拖欠那收银的。
4: 不欠那收银，
6: 欠
4: 那。
7: 用啊，你先死。
1: 你去不着了，我在南边。
7: 顾主任，影响贴在面，可得总得说吧。
1: 추석 주바시 너도 추석 책도
7: 용아 콘즈 소관 트제가 고주아
1: 레스 재능아 조인다
7: 용아
4: 진다招라
7: 허지 저 티링아데 제가 용아 가리바
4: 칭아랑라 담산 시야가 용비 상하이라 루부산 지게 미르샤
7: 디니니네 고대주 철괴나니 90년 배라지도
4: 다그리

0: 아루 깔레 십치카추
1: 어찌 라가 화진 봐 나들이 캐캉 의지 없어도 니랑 공세 세 가지 몇 DM도 라가 유대위베
0: 아찌 남자 맛있다 니랑도 가봐 중진에 라지 가서 도야미도 남준에 보였다가 남산 한 세가 용비 뭐
1: 중진에 라 중지 가져가 좀 봐
0: 여보제도다
1: 캔게
0: 섬주 공사디 냠뇽 피솜 차고 유베 마체 사바시다 니슈라 스케프사도 와 디마세 나주다 냠제 외구나 쇼인스기 능다 요마다 장이 제양외디 선이랑 조비
1: 때디 타이는 더 비아스 랑게가 로반기 주 말이 삼주 랑네 이 녀주부 약수 일이 좋사 이다 탐치도 야초 오늘 야초
0: 오시 카동베 야주르니 우마시 차최스베 우마시베
1: 다 오레 티리 뜻이 니직 니모레
0: 던도 담사 그리오시
1: 칭칭다 이발 찬시 바슬린샤
0: 무네르베
1: 간도군이 침두고 사사레
0: 시 진도 비압시
1: 도고 예유 토가라 비진기 차가 생무사도 녀진다 된죠
0: 지스부도 동의인다
1: 인디인
2: 만주 직제디 슈입간라 조교시야게 파르다다 창제 뉴르단 컨두치기
1: 전 뒤주 덤진치오래 로보삼지 좀 내림비 레르친부 송자 경로 용구마리
2: 다그리 콘찰구 심주간에 다나비 소그치마라리
1: 오틀라 감사
3: 감사 감사 나 심주간에 다비 레제더구비 남자 리주 근제 조유메다 비리다 튜유메 딱제신예이
1: 난다메라 니기랑 따오고시가 딘드시오 아니 보피다
3: 용아
1: 오틀라 俺最早参加统战会三月的，这一段明显统战给连着延期的月。但他参加统战给三月之夜，历史的卓越。是的，但他三月快要让个春节，地区出国给我打个单月。爷爷们呢，刚了没来不到，参加春节给参加节，三月托人把建立起过来。三月忙起哇，他的这差不多。这一段明显同步的，可能那边啊，他的这新别干了的。
3: 在一段三月的古都团长，帕达一边的尼拉，三百家庭组织，三东的雅加屋里，地马在金谷苏巴店街，三月的退伍里。三月的第二个团队，要求你同阿表用个月长，你把都加别决定了，那些拖在了黎明安的酒吧拖住呢，你那这才被冷苏给兄弟去偷的。阿里古达，哦，谈到让给谁的，雅加别出轨的，几不可能人民多。
1: 俺这十九级别，看医生的三月，看
3: 大开朗最秋过了十九，看的级别有哪门呢？谈得来个有理么大？同门秋过，大大马点呢？菜大马点不来？欧成
1: 啦，今天是嘞，这一段三月同步的，明显见双子，来我组织的，看芒果团队，现在让咱的开朗个级别出席的大，俺这级别出席的开发又不的，路大团不起来。
3: 开朗最级别新秋看了，人数马些吧，让三个十九级别。
1: 给谁捏住哈比呢？给的水起个嘞。对。年前呢，南山来三秀。来三秀是啦。
3: 是。欧成
1: 啦，
3: 谈得对了，来三秀那边呢，推到了人家里住土嘛嘞。地嘛菜，俺就三百斤米起毛仓嘛，重庆的电池水不算账，三百斤也贴了，两年不送错过嘞。工资是不是缺席？我是嘛嘞。
1: 让
3: 给谁吧？年三七头个，一年来还是钱呢？早丢丢丢钱嘞。
4: 남산에 삼쇼 오천라 오천라 암순라 아지 하인이 저도 하자가 용바 조춘생 영아 세제 둔다 유스기 내 무수괴
5: 아래 내 무수가 암라 하인 조춘생 용배 기니 쉬우시 아 볼도 소기와 조이기
0: 남자 딘제 챙아 세제 되다 가리유.
1: 난 천제 화스니에 대 우라스 토기. 루부 삼지게 레르디. 삼고 딩이야 차조유. 탄데야 레 삼쇼스기. 미디 탄당한 주치시다. 팀회계배 주시 정민도 제 해봐 용그리스기. 하이. 레제 뒤가 교심 조어리. 탄데 레 삼샤비나 뒤돌어 찌제 도마다.
0: 저 춘세. 나 장구시다. 기즈 소지계배 주시디. 심주칸라 니산슈베.
1: 아,지,하인,让俺组织两个青面子，还恐怕嘞。两个级别军人呐，你最样是拆死的。隔壁的军事工作单位的军队嘞。 来参说呢，先对来老表，可对来要做头的。俺做来咱年纪下边呢，穷苦干脆跑一面，让个辛苦一面，吃就赚跑的。来咱有人不想呢，俺做强跑就有三不了吧？杨啊，俺做公司强跑吧，吃少。路不三级，怎么人别来的轻不来？推到了马差边呢，上海创业员给送你了，赶紧去吧。
0: 就陈生，俺这马是的。多谢，你欧成了姐姐，屯大的。他最起落起来了球，
1: 还有你也打个三球，但也让了送不走。
0: 何子，就春生，我你抓不住，如不三清的，同他去去买水。落对不起，你也当三姑对啊，我主管的。
1: 亚卓，
4: 喂，永贵爷，
0: 欧成了，
4: 何子，还赢了不？呀呀呀，掉起了，不离也掉的。
0: 你看那谁来去有马里三去？现在请那谁来都是给有的，我那你都缺少的。
4: 嗯，俺的一个是不是给的呢？他就对卡拉塞就做来的。何子。太忙了啊！
0: 家桌子的擦不赢。
4: 用啊用啊！我二十大一个的。
0: 欧成了，既然姑苏大姐，谢了推动去玩的。
4: 热的。你说过他的查起来清香。对的。让个阿姆拉个，大多钱不够。他的奶酪给我们多了，他都人生家的用些来试一下。
0: 我是有了，一年开始学的，写上用去玩的。
4: 用啊用啊用啊！呀，
0: 得意思。
4: 对，一旦。
0: 家住很这多了，
4: 是不是多？过不老多，我干不远。还有，
0: 老，
4: 让你找我打什么交的？路不通，别光打电话的。我看那家呀，就过而已。
0: 欧成了，前头我听俺叔问的，他的，我做春生给团大姐的药品。何子，是的，是的。我爹连夜还用兵，去让母队去的，去的。
4: 我呀，这几年的协议，中这的，让个什么啦，啥么东西用过嘛的？
0: 何事？我不成了，去让个是个你有没有？可是可都听这事，是的，去让个新女月子来开拓了些事，他的卢普三级组准几个月子。做春生给女婿有个东西，格来是哪几个多啊？前阵他是重庆的再生的珍珠公司的，娘们七百马车，这做个东西的，估计他们也听了，偷偷点点的，团队是哪几个钥匙？
4: 这做可怜的，特别看等个月呢，已经按住新主看的出钱托不来，可是黑马车不少个钱呢，给可不了，全归出钱收的。
0: 你心里一年前也买几么事？这个车特别的重庆了，别去其他车子不是？是的，重庆了有别三百家厂，厂们特别的电机也他自己搞土钥匙，推最大女婿准修土钥的。阿江江，做春生给年年日出门批的，哪不是？一年谈的能行，看做公司两个忙活计，连厂下边呢，数起来偏多军的用嘛是不？我出一个去，是的，新主看个苏准钱没的。重庆的苏准钱么？从头操起，锤头切，其实能打买卖呢。南山来货做局的，业绩拿了他去的，实际的朱露尼亚的用着点子有嘛事？既然给钱呢？
4: 勇啊，今年打算钱我，生意新就看期间，从头的出钱拿罗是广告需求。一年从头草土没土地， 수중공세 쇼디 제마 절대규리
0: 쇼디 지시 땡땡 쇼디 지시 콘솔에 긴치 얻다 돈도 오천라 조춘생 서서게 된 제시 거링암 자란지 계치시에도 기란 톨 세마나 예적 서제 고다 수빈다
4: 계집들이 마셔다 춘생 나다 잡도 장마 피그 교부터 내리샤
0: 문혜지 조춘생다 기란 시그 잡으시라도 거리야 고차세도와
4: 라이나 이다
2: Nyetong kyaamii chumni sumlu dawa sumbara Miksiya lozai ki nanyamdi gyayung su kyabatang Shanghai ni Zhongguu so zong qishu ki chonggi shikri la Mingbo chi chikdong chukyat haksam yubari Mingcho du long chibi ngoji lu ki chonggi chenputir Miksiya lozai kangsal kyabi gagzai tukab su Shanghai yi mentun mini Lodob chenpu nandun la gogo chibardi Nanyam shikya chenpu kyabtu mibi Teni tonggun bu shikri

0: 또 숨 쏘고 있어.
1: 또 죽다. 죽는 게 공부 좀. 만세 넘지 나로 미세로 생 내도 그게 죽을 죽어 더도. 전화 상 속어 딱 제시 뜻 최고게. 뒤 많이 더 되다.
0: 맞으려고 상태나로. 되다. 맞으려고 상태나. 되네 되다.
1: 되네 되다. 되시.
0: 제선 피아. 제선 되다.
2: 차르더게. 잡라스지. 그는 계속 뒤에 사실. 맞지. 멍위 수두릅 체니. 계속 나 뇨토바 차샤니. 젊은이 타탄 세단 체나. 진도 전라기. 계속 두디. 차르더를 쫑 차샤. 세브르시나. 차르더를 탄다. 계속 쫙숨 여지. 계시. 계속 니슈네 계획이나. 차르더 용칸기 상칸냠 뛰공시 간다 안 탐고 치워리.
3: 단데 계속 뒤는 등고 말이. 계시 계속 뒤는 요토비나. 그 미유디 주부요래. 지겨한라. 당진난가.
4: 휴자. 당한조 근제난 가유나.
2: 한이 타다 맹카나라. 로히 쳇샤오리. 멍레 티리 추용이샤. 멍레 레스나 아주 두다제나도. 뭐라 흔들지네. 차르드 님이 아주 소자 차르드로. 아주 수지리 균체어리.
1: 용아. 다제너. 니알 타우치 규래.

0: 엄지라 근처셔야지. 저고핑 내가 과요세.
1: 대우 숨지 숨나요리.
0: 레스. 엄라. 빨라 근데도.
2: 루부터 갸라 숑레 칸시샤. 딱제치뒤 갈레 카자 닝슈 요르친제 템포터샤.
0: 섭지류도.
2: 선이모뒤 딱제치고기. 네 장모 구이지 제차. 로데부치.
0: 허지. 엄라. 다치비차샤 교스나 승바티 녜데 준초
2: 지 말로 대민도
0: 지 툴마데 흐리오시 키라뉴는 근제나가 교스로데
2: 제니용아 흉레카나 곰치가 루이 튼다 가리유네 아기기 와
0: 녜시스 교스테시

0: 상수 룹시아 상무타도 얌센지 태섬기 되어리 아주 사실 진짜지다 코리오 진짜지로 원태규리 땅에 가레스나
1: 렌스진 좀라 나치진이 수야유 나도 대개 당제 우주 땅에 군제 가레스나 토사 자비나 통기체 주거를 숨고를 봐
0: 대도시야 유비
2: 나시야 유 나중에 제 내가 친예게 니다 저와야 구조토부거리 실내기 시즈 유배 마체 레버스르보다 냠뇽 평수석부 성조 제우리 렌지지도 몰라 계시 안주 하이룽 주토비나 안주 하이룽게 쇼부차 제도거리 징의 제 겪은 거 쇼보다 징망배 계시엔게 쇼부 제도거리 슈사수
0: 공함사 나 시기포 계주럽지기 로우인 야인 계시 나 키나스 공시 오늘 돈에 제발에게 지규추는 Nyemi yu di tuanlaida maza songzhi chiya la shumi kibay di yin tuanlaiga maza da ngui zi maza songzhi chi tuanlaiga chomra da ngui zi chomra songzhi chiya ni ngui lai parnu yuanya la shumi kibay di yin
2: Changbu xiu bi na ngara ga irga mingyu da rengi pei gyan aya di ang tangbo xiu giyu ngaa ria lo zun chibay gabla jima le shu chi se gongsi tangga chay sa ngaa rengi lu yu do du ka ngaa jieb yin teta chab ji ngore yu lin chiya ku gab ten ngaa raju 迪娜的公司是阿里瑞莎他们的年前拿罗杰皮杰当过什么去年前呢国国的中国预备马赛萨吉迪瑞莎上海队年多罗了中国天灾细菌的同中阿比土质的人类成分多一年他的德不出牌子同中阿东给差不多我的年前被国国的迪马赛年前呢吉马中国国家细菌的熟悉不合格的生计前长海中的阿国国的啦
3: 我也得海中能行个地步去也有个是那些你三级的大面还得是呢三级的蓝级的比呢普通给那不仓不通不是你也是我了海中的书本里面藏面海中给地步的配件里每次查下一套书的桌头能生给海中的上海 타는 중국 용어 수수의 누수 강요 뜬톱 것이

0: 장우선 예측고디 처리제 규율 무친수 타부도 란체 심어줘 로디게나 니랑 그제 지금에 랑게 셉싱 그리 랑을의 수수 차차 누가 짐바 마 계산문도 칸당 아라니 발라 지도 예배시고 수지게 까투마리 나 구급제다 프랑미 지다도 지역이 구급제는 용도에 년남치로
1: 멍레 기지대 가지래
2: 뒤에 지르고미 슈지 외디게 만졸랍자 셴디피아인다 근데도 잘 가지고
1: 고미 슈에 제는 아니고 칭칭리에 진유인 디 지도 인지치기
2: 삼례 오체 돈라 긴지딘제 동자면 쓰여지 지마랍제 나로 부부 도로 딘제 코니게 칸디지 콘스 상부랑 지도 못 잡다
1: 나 럽시 딘지도 예가시오
2: 영아 야 지 你 要去去

0: 야쇼.
1: 지게 판라.
0: 라야우슬레초. 리화탄 쫀쫀이.
1: 알레. 니에탄 톤츠. 수세가 용을 섬삼 중아.
0: 데스트다.
1: 도스터드 어링무비 페베냠니디 차르더러 균첸부게 비우자 우투메너 리화게 냠네체 차긴디데 되시마시
0: 리화게 창고시기 콘저 남자 다들 심주 살베치아 각자 투데 레자

0: 야 미김비 너 공대 보 미부다 너 공가 봐너 취약스 된 봐 고나 고유코 럭칭이도 럭칭 좀 제모도 봐서기 야 메니 취퇴시 교부 칭비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비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 메니 나츠 취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남 갑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십시 유비 십시 비치라 겐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서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당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매제총캉 허고총기 니동치 권불람 허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매제총캉
2: 디링안주 로게바주 함디 아니 렘바 까제 질리나로리아 볼라몰라리아 권주네 아니 뇽소 문에데 컨데르도스 다가죠
3: 데 샵샤지 어디 직서도 따로
4: 我是说了那是杨我是说现在连巴的提不对到底好吗现在连巴的提不对到底好吗现在连巴的提不对到底好吗现在连巴的提不对到底好吗现在连巴的提不对到底好吗现在连巴的提不对到底好吗现在连巴的提不对到底好吗现在连巴的提不对到底好吗现在连巴的提不对到底好吗现在连巴的提不对到底好吗现在连巴的提不对到底好吗现在连巴的提不对到底好吗现在连巴的提不对到底好吗现在连巴的提不对到底好吗现在连巴的提不对到底好吗现在连巴的提不对到底好吗现在连巴的提不对到底好吗现在连巴的提不对到底好吗现在连巴的提不对到底好吗现在连巴的提不对到底好吗现在连巴的提不对到底好吗现在连巴的提不对到底好吗现在连巴的提不对到底好吗现在连巴的提不对到底好吗现在连巴的提不对到底好吗现在连巴的提不对到底好吗现在连
3: 그룹 다가 람사 키나소 느키랄이야 대가 뷰비
4: 지도 카바라 레고르게 고치 추추 직추 추추 직
1: 콩키 콩부 친추 티니 동면 가신 이라 슈미 스슈 갸힌 콩메 콩부 탕부티 샵주 콩더블레 람체 원당 르드트 콘세 콩부 신시 지도 기가 철라 총예 총교로 수와시 타디 슝 치베 람사브니 치베 강부 차롱 용외 치도 심주 탕 사베 체베 인베 치베 금주 차롱 기 케주 탕 뒤네 취급 체휴 저당 야부 메발 여성 치도 태디 슝 치베 람티니 양신 시워 탕 람티 딤슈 치웨 콤보티 뒤 대신 기베 전나 시용이 초고초 콤보부디 탕 청야 계획거 강발 초용이 대결 치도 티주 람조 인베 람조 기타 괴 기베 심체미 태디 슝 키 나모 키 치부용 축제 치베 튀친라 치부초 튀친 쪼부용 탕 대탕 앙 차롱 용웨 민드슈 함 차지로 고르게 당국주 거고 인라 고르게 하는 격치 함 차지뉴나 차지 비교인
2: 드링한 줄 로게 봐주 함디 아니 램바 까제 질리나 로리아 볼라 몰라리아 권주네 아니 명소 문에데 컨데르도 다가죠
3: 데 샵샤지 어디 직서도 따로 나는 건데
5: 개우 수수도 알아
3: 나세
5: 양우 수수도
3: 저는 램바데 피부도 왜
5: 다디 하고 나서 봐라
3: 디 로게 봐주 함 아이 기라리아 피아이
5: 레스데스
6: 한국디나 티톱라 보여시다도
3: 제제
6: 파과도 공부제 되자마야 양모시오도
3: 레스
6: 어 대외장아나도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오늘 난다 용서리면도 간다
3: 저는 레바디 기라티 부두베
6: 아레 바도 사직 사베니
3: 다 기라 책 텍스들레 피아이 기라
6: 레스
7: 너 한국디냐 건달람 사고
3: 레스
7: 텐덴 로지바도
3: 어디 기라가 출발할람 사 티나소 느기라리아 대가 뷰비
4: 지도 카바라 레고르게 고치 추추 직추 추추 직
1: 로게 파트 니도 니슈 저주 르지 알싱비에 품이 뒤통티 습토 참부 예베 켄드 디라 캬토 심제 낭미고 대외 뷰리키 규지 인베 뿌리 지가와 탕 쳇미록바 갸체 탕 페체 칸키 강도 켄종 렘부 예라 낭레 능투 탕 치라 참차 테티 켄치 하장 참부 예 로게 파트 지 알싱비에 품이 뒤통 지도 카발 레워게 구치 추추 직추 추추 지
8: 박바 스주 랑바탕 세크 케바 소기 박베리기 네드 유지 유방 박부 장시 칸라 피다 네 총가라 피지 리브 메바 최다다 배주 낭초 박제 륜중다 능수 튼바 박부 세크 케바 소기 박베리기 네드라 유방 박부 장시 칸네 리브 메바 최다다 배주 낭초 유방 박부 장시 칸기 원주기 직제다 첼레미네 박베리기 네드 칸라 다 쿄치 유방 바구장식하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위해 kiranla bakbe riki nedu yuzi nye songala pini luti nangcho la rimi chechu da nyamliyang nangcho. Chilegi lakze tang, haksan ki shepshu kunyi piwa gosu cho.
9: Yufang, bakbu zangsi kagi jitan jisim chikubi kuyin, bakbe riki nedu kala chongkatu pini shibje nyamliyang nangzi gor gudang gosu guli migul.
8: Hase sani, hasu chongki, tingguanchu nyangjian holam, kabaangza lewa ye guji chuji sunga jijige. Shizi sani, shizu chongki samchu zichu jatikilang, kabaangza lewa ye guni gegu nganga gugu chu.
10: 那我问你，谁不明白呢？讲着急，那我说出来没？那我问你，谁明白呢？解答急，那我问吧，那我问吧，谁不明白说给退休娘子能中前面？那为你对他去结果的真书谈了撇他，那我问吧，那我咋办？能做到啊？那出来吧？那为你在做月子真书谈，那为解答定了撇他，我一路说这看给，再就把做几年他上给写出去就对了。
8: 给个别人不当官，那位七句面具越切嘞，春节养了托管面料，垃圾给济南人都用尽七八嘞，都气死。他的名字贵呢，李密托，当街当十几千里，大壮提醒李密托，别具切着。这书堂给用给冲击给拉上预备，目击那位地摊的呢，偏女人别过年，那位年度拉出七斤，过年给那位地摊三万多呢。三年，他是冲击林国下郎爬过从中给一张，可望着，两个月估计出几硬啊，按你出。
11: 三年，他是中级，林国下郎爬过从中给你张，可望着，两个月估计出几硬啊，按你出。菜当人白，绿就难呐，地当难，偏不切。这个我们咋，我是云南第一，小舅舅舅姐姐姨妈，我从家头你自己打。苏木中大那呀的呢，他讲给给钱不稀的，他把都人应该是归内头的呢。
12: 中大那个呀的呢，另外一个呢，也吃不起啥的。人家绿的身体不错，都绿江那我拍手。
13: 卢塘村别三九年，别谈给给人用。
12: 俺们这军队呢，俺们在打工，别弄这个，俺们菜刀吃不起，等下的觉得别吃不起的了一下。
13: 既然可以用的生产力，别谈给种子业。大龙啊，我这几天呢，生产苦养过，把养过家的，也全部洗涤了一下。
14: 你在电波前的身边没事，你不懂。
13: 身不地不着呢，叫我搞的家里面领着用的，
14: 啥样的都同样的，多样的，菜人不觉得，他吃些就得吃。
15: 电话嘛对，给我素养呢，汤不穷呢，天天泡把鸡。

0: 怎么啥叫滚着去马艾弗这个龙巴钱今天下周去了用今天姐姐那老早东东东街东也没几个隔壁的呢那的怎么小农滚了大不了得了开始那怎么那个啥叫滚着那的出去个有了
1: 昔日的月亮地面窗老这个年过地面修罗人叫昔日
2: 那你坦德泽林宇宙军机社会民主的电视前面老多事情吧他我呢那了能是给出战他设施给人心所人中苦有了参拜街道给开局扛大电影吧他泽林宇宙卡给社会民主的这边那了开局扛着有点心呢
0: 人心给输的意味啊给我清不清第绝不接突然掐第心都呢내 소소 잔리에 캐주 가로로 소소 기도고 누부 침부 요래 기도고 누부 유에사 아니 잠불링게 지게 제탄 쿠이나 자 손잠이나 자 사자 중국 토바 이지나 자 양지 장초 롱부이나 자 지금 호조고 처와치세 롱부이나 자 가스 지톨 대비약 딘데스 로도 차브리 디제니 더르게스가 또 내 시제 망부지 내다 제베 아니 체리가 라세 망부지 학도도 데르조데 아니 어르조르 교베 개가 망부지 야 롭좀 쇼 있어요래 데르케스 야차샤제 가레스스네 베네 조메네스야라 프랑스스야라 인지롱바 다두수 안 잠불린이야 네 뎁스 아니 조르 교바 네 뎁스 체 토브이바 네 뎁스 라세 체시 토블리 데비 개급지레 딘데 차데요래 다 아니 네데 정부님의 대제 가르치고 요래 또 가르쳐 주던 거 요래서 근데 남부인은 내디 직내 디디

0: 대단한 코베 사치질래 지그여리 디딘데 차데여리 디 차야가 금생 디야 가래서 내가 나로리 미 코베 급자 지게 지게 산시 신원스나 지그도 탄수화화학物스나 지그도 지게 학도도 베타 부주당 제가 주허 우세할라 속바 지게 급제 망부지 하장게 망부여 봐 망부여 봐 마세 디야 아니 뒤세 뇽부여서네 내사 아니 내데 아니 전부네 갈려 아니 대탄도 사지질 지그여래 데르게스 임베나레 지게 내다 제라 내다 제베 사지디 아니 용자스 아니 대탄의 신도 코아치리시 아스제제 또 숨고여래 제사 아니 녀슈아드 가레스소는 내디 찍네 기도고 누부 대행여래 기도고 누부 대사 점리 신도 군도 덥토고여래 대수 제거여래 니네 내디 찍게 대탄다 저래 사실 조지 손상 미참에 죽어여래 점블리래 죽으면 맞아 대리 임베나래 벤 차샤 임베는 어르더베 다 냠제 계소 더뷰 다 딩상게 조아미 룬캄다 조아 제수나 닌지리야 아니 급지 딘데 딘데 녜바도 최고도 미송고나 레사제나로 급지 딘데 고게 있어야디 마땡기 제제 급지디 밀루칸 핑도 있어야디 아니 데르케스 차샤비네 내나 뒤대요레 내디 참물로고 툴이야 맞아 벤줄로 메셔 메브지 툴 공부래 디암은 제바 내디야 지금 사단디 잠부터부디 지금 누부 매다부지는 것이죠 디야 말해 디야 내디 세리나 론의 최비인베니 아니 하장기 륜카로 편부지세 대신도 내가 락제디 나도로 미셔 매부다 야니 내더부디 사토부 미셔 주여부디 디야 말해 다가 신도 데르케스 신뢰 신뢰 조르 교배 레리야 망부지게 도나요 말해 지조 피게 따베드 체 교부차대 디야 로 동차 치자공로 제비인비나 안에 되면 신뢰 다르네 중대하지 제사 신뢰사디 오늘 장에 지게 고 미리 피게 조변 날래 개침부지 봐 데르게스 인비 날래 신뢰디 개그부 조의 자샤질 지그여 봐 딘데지리 신도 신뢰 요지지 신뢰 당이 전에 편도다 지게 침부 유날래 급체게 변조 돌려 지금 용구 맵 체크 열들에 이날에 신뢰사한테 들게서 계급 되니 나자 계급이 지금 치조 랭게지를 지미한테 금세들이 지금 치도 되매 신뢰의 중 신뢰의 중이 안에 조합이 피게 치 민보마로 치 내리 마보 등 안에 지조 도스제제 피게 치인데요 대안 자와디 안에 내 조를 교배 로토토로 투데 딘데지레샤 제산 니에 슈아드 가르소도 나나즈 지게 네 여게 당고 유비메니 네 장가 톨마르디 네다 저레 시지 또 신제 디 점링 톨 롭종 제과 점블링 원튼 제려 롭종 제과 지다 디 신도 지게 조르 교배 신뢰디 여게 당베네 디조 데르게 심 조자무 케제 지게 잠 민바 지 체리 톤네 락제 사베 톤네 시지 타베 톤네 미견 신규토네 차례난 과실이야. 디 문제들이 쇼유라네 랭이다 로카세지 지기 내다 제레 신뢰 롭조 망부지도 좀 봐. 아니 딘데 신소. 다디 조디 금전 고바 토도 소소네. 아니 지기 조미 데타 조미 피게 아니 미네다 토레. 아니 중대 없이 딘데 제레샤. 난 디야 지토네 로규리 니토네 교토다 딘데지 망보토네 세세 능고도 디 갭중다 로규다 제제제 다디 녜 능규 심주 조르자 갭코 마레 제산 녜 지 제시 이거 망보 제네 소도롭 제샤지 디나랴 노보다 추보다 마다바 망보 주요 시그리 아니 겐게주 데알랴 견주 나야다 다시 나야랴 아니 당라 쇼이 토지치 드링 난투 슈차수 도체나
1: 스몰 헨게 팅디 네기 중베 로규 거기 남벽카 제비 슈스바이 레젠 제메나 무튜네 변종기 네기 중림다 캐주 시베 체리라 기시 여바슈
2: 欢迎收听西藏广播电视台汉语广播。你好，请进中央收音机，现在你进入全程3000年代第8个小时。

0: 타바라 떼니 미동웨 남규르 토네 망조 니람기 르송 네튼 총자 주리 체디 망조 추 르송 체나 딱지 지금 유바타 르송 네튼 타주 지금 유바 개변의 송종 지금 유바 제용조로 도바 체네 땅키 표도 세경웨 멍시 사대도 동그 주제가 좀제 사대타 자체를 동그싱 요산타 땡조 체주니 님진 치바타 십시르타 주지 주경치를 군대 당디 균함쟁기 주지 지배래게 남수 투산 수연이 지름기 주지 누바치로 도마타 내된 갸로 제주로 문고 타지도 치고 겐지 통교 자주로 틈진 치고싱 등세기 조겐 코르바타 지위기 치료 겐지 내부 코르고바마세 장진배 내된라 틈진 치바타 콘도 내지 치바 시림나 군대 동화 제기 겐뉴 쳔베 누바된디 지카기 겐다 시림 내세바타 총선에 타주 제네 변종 유린 대구에다 뷰다 공배 용교로 지소지 구류 선부시 대구시 송시
1: 참도 총 계속한서 폐도 상키 시디네 유난 신천 대친 퓨제 장경 그 대친 선라 강다 치투 사괴바 토체미 동차 가세 유비 처지 제네 대뒤 마티 주시바 퓨도 팅 당부 규급게 머컴네 주 밀름 통기 유 최동국 영업주로 마티주시베 텀셈버츠 양살케 렘부티 균에 산에게 개회균진케 돕쇼 미에바 소고초 유난에 독튠체디 별레규베 람파르투 사괴바 탄체바 피어도상도 전에 마티주시베 텀셈버츠 미심괴웨 뜸규라 규륜체오초이베시
2: 사괴바 양살처리제바타 툴라데체 깡바주미투베 앙자기규베 창마르 点下铁一色起归被陈归且月强的冲击走汉族撇动向给蓝冲却冲西牌给起归里去吧跟前去俺族腾给用四体不给日给蓝冲族体日给都月别突然去最逆咱们捉归给月看的蓝卡七个日接给蓝卡地族捉地不提咱们一起送不日三归别提人去日子给接受日看这些接归穷呀囊大用命度 曾经用为冷不仓嘛，家教也冷不下大日多。土了点菜，有求咱不听你，养三车日我呢，有些一碗汤。出门去各地对，金追马家教也冷不提，去年用路送穷些送不起。三个月谈结巴，昨晚昨日天地，撇到向了一碗汤，提起日行土脚月。那样去去，就最西咱们自己，日定土脚一碗汤。
3: 这点多撇到给马的就皮别，没特别的需要不是。他怕人家参也不穷呗，前面对预计你需求呢，个体对给没特别那么稳妥。但说今年出给入学那边，再对你提前呢撇到确实帮助起不他。再给你撇到松心，咱们松给他吹吹的松他，撇到给滚动别，几个滚动他，拍马就喊松人。
2: 启东古边个区里当局吧，马的主席别持续十九十年的大学，今年初年，内地内云南地前头举办他，与这个结婚军衔都不受他他最前的，撇到乡他，做干做金追当时，体内拉起个词，擦个落立个月别，擦个略预计讲过做月，跟前去马的主席别体会托，马听马有没有月。 多提大托，缅甸丢空忙不图军月了，听闻的个儿，该多住个月。预计起他怕人家菜也不切月了，撇到预计的呢，我粗预计送不起。个体对，马的主席别腾进班，日子要切他，乾隆过去给群切说，康养美家，免得他三家几度困难，日落忙不给的疲倦。蓝盘图，年四难。
3: 个体对，腾森不错儿，尽量忙不趁余孽人念穷。因为呀，困难别个度他，几个天大开都三年，母体顿个节约。困难别，任务天子不呢，经济些也，你日天子不呢，鸟瑞些不怎么子。尽管到我此人给几年前，马的主席别腾森不错儿，细算了没这位宁多，扛着穷娃，心里塞不些穷。
2: 日午起改次，冲出去他，相继公牛进追东土的他，趁着杨三姐给土气，贫穷进追公牛东土级别给些提年纪，我让了呀，路不土心血，钱不是给穷。江南冲出呢，偏到乡，偏到冲出永个。

0: 유고르소 튜네 코제시 차 유바마세 차도 처민규 존치나 토총이 시 녜차라 게즈 종키 바웨 총기 포벨레 수류제 젠소 급가마니 시 젠드르낭 란초 볼로타 강제 볼로 스노크 좀데 볼로 기롬소 남자마 부규리 체 유바라 쳔바카네 용웨 주가 줍든 슈유 시
1: 스몰 힌게 텐디 편숑 성규냠자 녜제 슈차
2: 나발헨게네 티베 마오웨 성규켄 뛰어나 주리진데기 APB 쓰러나
1: 상호제용
2: 상관제용

행교군 감사 니투랑충 키 체주 시기티 림신 치르친도 태양 십제원의 쉬브나 토고 능추위 규 당시규 닝치 헤스제리아 차밤캉 충문의 증외 파퍼규타 티낭니에 사치 카치르 차바치우 퍼규 티네 로그 당시지 실규 로규 제라 차바충암 캉충 퍼규 사치 카치르 차바충암 캉충 퍼규 참도 챙규 당 시지 챙규리아 증부망부코네 차바충암 캉충 퍼규 선생님은 닝트탕 넉추 실규 시지 홍외제라 차바충암 캉충 퍼규 사치 카치르 차바충 퍼규 티네 헤스탕 로그 시지 실규 당 챙규 참도 위규 당 챙규 제라 남팀네 차바심삼 캉심심 퍼규 마세사워티 사파사네 사워치메 산학베팔 랑충수 양체취 규림시 유부탕 티낭네 응으리키 스법토세사네 칼 칸중네 치외파퍼규탕 양닝치 로규탕 로그탕 시지 로규리아 차바치오퍼규 체취늠시키 클롱 난키 샤체티 토르동규탕 신세 세규 샤체 토르동규솔리아 편류니젠시유 원경 척신신의 쉬비는 산에 카지를 서식 뇌수툰배 니그티양 치중유배 초보남부추 토나나로 샹무투 티민경원 카지 스로나 라스청관취라 차부증우법내림시 차부심심법규 퇴쟁자 게니 주부팔 훈족종라 차부증우법내림시 차부심심법규 최쟁자 안에 집둔판 삼루질 차부총법규 최쟁자 두뇌 니슈판 간발 남팀 내림시 차부심심법규 최쟁자 치뇌 집시판 사가 증망부콜규 최쟁자 레호워기 니뇌 쥐응판 내동라 차부심심법규 최쟁자 두뇌 니습시판 청계라 차부심심법규 최쟁자 주내니 석지판 광가라 차부총법례름시 차부심심법규 최쟁자 주내니 승리판 처입라 차부심심법규 최쟁자 주내 주구판 매도라 차부총법규 최쟁자 주초내니 승리판 낭종라 차부심심법규 최쟁자 주지내니 승리판 Karubla Zhimangbu Kurgyu Trezengja Gune Ni Zetupan Makamla Zhimangbu Kurgyu Trezengja Xine Ni Zetipan Jionda Zhimangbu Kone Rimshi Chabasimsimpabgyu Trezengja Ngane Ni Zetipan Sini Chula Kamuchapamne Rimshi Namtipgyu Trezengja Sumne Dunpan Nimar Namtane Rimshi Zhimangbu Kurgyu Trezengja Lengwoki Nine Junipan Sozongla Kamucha Pamne Rimshi Chabachung Pabgyu Trezengja Xine Jiosunpan Garzongla Namtane Rimshi Zhimangbu Kurgyu Trezengja Nine Jipsipan Gegela Namtane Rimshi Zhimangbu Kurgyu Trezengja Lehuwoki Sumne Jiosunpan Chochinla Namtane Rimshi Zhimangbu Kurgyu Trezengja Lehuwoki Xine Jipan Lazachengguanchula Chabachung Pamne Rimshi Chabasimsim Pabgyu Trezengja Gene Jukupan 他的余国人就可以可以能行的食物也不得了恰不中碰面人些恰不心心朋友车站站给你就不盘严重用错恰不中碰面人些恰不心心朋友车站站送你就送盘南错恰不中碰面人些南体友车站站送你就盘车松错这忙不可能人些恰不心心朋友车站站按你你生你盘 남자바와 차부총법규 최쟁자 주내 집둔판 정문라미에 가서 치모 정망부코내 정신 남티규 최쟁자 지내 집둔판 삼예라 차부총법례 정시 차부심심법규 최쟁자 뒷내 니슈판 강릉부칠 남탄의 정시 정망부코규 최쟁자 니내 주구판 대내 대민 정탕 총대 카지키 남시공의 스러나

0: 산에 하서 총기 링고르 샤람 화고 총총기 인점 루지 카바르 레고게 구지 주지 앙아 앙니추 직듄숨 예구구구 듄앙니추
1: 만셰니 녜즈 미마기 튼게타 초웨트니 터깁 중위 루셰시긴라 망셰라 이와 망시 낭드 표준 초바마세 교재기 진타 체질 데바티 민남라 세타메데 삼베 롱주 캬농바시 제유 텐디 시제스 메리테나 펜조 롭신 교재 롭링기 기겐 치모와 쉬엄바 겐게상 펜조 라네 무투 망셰기 이와타 케주 티시 망셰기 누버서기 골라 체지 능규 임베 텐게네 기시 유바슈 계산 펜조 라네 Pyeongchang Shizhi Chonggi Sajya Zongdu Chungxi Pyeongchang Lopchen Gyuzhe Lubli Ruyang Tsangka Ki Gigen Chimuwa Shunbata Sheram Shimju Lomi Zubdun Gigen Nangshi Kongki Rengji Chalegi Shordu Tadung Pyo Rangyongju Rinbe Ramnye Zhuidong Gyuzhe Ki Capchun Gyunzi Minata Zhunggui Chengyong Miri Ruyang Tunzo Ki Chongmi So Ki Tugen Yang Shishin Yu Kongki Ngachir Pyo Ki Suigyun Rumor Jebe Tam 야초의 추대 시에바소 최대 것이 잠난유
2: 타만식이 가서는 남자 신신이 가서 간 저에 가서 레시게 되기들이 다 레시 옆에 가서 내가 가래 제베 있는 가서는 안에 들어 가서는 시에요 봐 다 대대진 가서 공도 쉬고 내신이 가서는 레시 망부지 가서 냠도 내가 지도 가서 시에도 매도 미루어지 임바 Kasi kasi shiri mebi na ene kasi nyamdu chi mudu puti dhiri. Peshi na arshi na lal dhagarwa al techin shiwa na jinga da Yaja la mo lage yinko la pe, yaja la mo lage yinko la pe. Rak, rak, rak, rak, rak, rak. Ta legi ki kasi na tanda nga zu chiya ki kasi lakja tiki di kasi kore ki yang kasi lega chebi ki tangdab di takda kuyo dunyum kuri. Di dan kasi na shiri ki kasi na tangdab di la tenji kasi na legi ki kasi na tangdab di takda kasi na tsumbu chetu ba. Pecha shabi yina ene nga zu kasi na geyu, rwa? 자유자 걸어봐 제일 제대로 가는

아니 와다다 타디나라 가서 나든 그지 랑 장탐부 동니디 에네 가서 다단 잡도 라버바 에 가서 달 라모면 에네 가서 와다 잡도 장탐부 동게디 가서 에네 정단자 정라 라서면 파단자 세서 봐 다디치데서는 퍼줘라 가서 다란 슈크침보다 가서 야구 거스 거 봐 세상 가서는 디치데서는 찍니 가서는 에 내가 가서 냠접치 얘기 가서는 당답디 가서는 총부치에 두고 디나시 가서는 아니 시 당벌 때시 가서는 아니 강아지 가서 나와 매봐 배샤시는 가는 사제게 가서는 김다시에잖아

디나 카르스 거르스나 가즈나 시에 님라 타지 아니 카즈네 조세미 이제 올로 적잖아 조스 아니 가서 방대 하자면 이제 쇼그라티니 페이션스 그래서 다티 가서는 지금 망부 가서는 마땅해요 다티 내지 가서는 양 캠다기 시에를

중중 요래 근데 탁들라 카레 요래 탁들라 차자고 보 요래 이러면 빵들라 카레 요래 빵들라 샤와 무중 요래 에 디나시 카스나 진정링라 카레 진정링리 진진 좀 요래 다티 코던 딱다 코르베드네 주제도 마스네 가서 망부 싶지 땅 아이여 봐 에 딘데레 땅 안절 여러분 에 폴롱에 숨 지용하라 아니 가서 송주고 얘기 작르시 그럼 모르는 숨 지용하라 쇼만 얘기 사장시 라 여러분 돈서 삼아 가서 딱 레가 칸스네 인지미지 시에고야 기딘데 에 난데레 돈조 사마 칸생 가서 레셰 나로네 캄블라비 용그레 에 베샤니 얀테마테 제프티 칸생 시즈 나로 차잔데레 에 욕소 한바치네 그중 돌아도서 카시 가서 소소 욕소도 따지 한바치 뭐 지도자네 코체 뭐도 붙이지 아니 카톨 동유 시고르바 다 곧 없어요 그나마 디나신 가서 난 베샤신에 가서 나 샤쿠츠 좀 보라 무유인 세서 레리게 좀 부유 무유인 세서 봐 다 심진 돈조기 계절에 고르바 에 다 디나데 대동 배전직 쇼베나 가서 가서는 딱 밑상미 캠베 가서는 에 비즈니스 서클이라 봐.

망시레 다 전서 가서는 망시 디니 디 중바 디니 뜨지 뭐 상마 가서는 디게 규제 큰이 때문에 상마 가서는 안쪽 가서 되게 여버 틴데지래 디나시 가서는 배치하나

0: 남았어. 다 뒤에 가서 양 가서는 망조기 줍지 되마. 제산 가서는 시통소 가서는 안소 가서는 다 체력에서 가서는 땅는 그래라. 가서는 망조제 가서는 비는 딱 바탕 줘야 된다. 봐. 뒤 좀지 가라에서는 가서 뒤 줍지디 가서는 망조기 가서는 뒤는 내요 봐. 제산 가서는 그 가서는 낭대디 팅랍기 가서는 낭대레디 가서는 그 좋아당 냠규로 뒤 가서는 표시랑 임마. 표랑 게 계주 이어 봐. 세상 가서는 망시기 가서는 꼴띠 가서는 다 남장 하장 망차지 간주 뒤에 가서 둘둘 좀 쉬고 잠디 애니 가서는 간주 가서는 참을 쉬고 치우나 애니 가서는 쉬 맞아 뛴다지레스 가서 보여디 가서 루해 자소 에 망시기 자소 인생아 지그레 세상 가서는 남장 하장 망버레스
1: 홍도 연기산 분조라니 망시기 여와타 캐주 소기 제유 능도 골라 제지 둘둘 신나 주스 샴라기 라콩키 망시기 Ringne Gunzente, Nuba Kanda Tungu Yubata. Timin Tadun, Mangshegi, Tingrup Jizona, Penja Kanda Tungi Yuba Sogi, Jayu Nandugo La Chiri Nungu Imbe, Tengye Ne Mutu Kisinaro.
0: Tangazu Kansana Nandun Sumbati, Sujun Mangshegi Kansana, Ta Ringne Gunzinki, Nuba Tang, any Kansan Tingrup Jizotola Kansana, Kun Nuba Kanda Tumetology. 도대체 쇼 인스 다 망식에 가서는 가족의 수준의 생리 균증 토라 가서 뉴버 같은 거에서는 다티 가서는 공도 쉬비 가서 가 낭도 화장 필수는 서버래 재산 가서는 디나로 가서는 가족에 가서는 담부대에 가서는 배제는 미 간대 체고 그룹에 에 디니 가서는 가서는 파마 집주 간대 쇼 그룹에 미 핀주기 대와 간대 체 그룹에 에 디낭신이 가서는 당 가족 가서는 인제딘 캄 디다나 가서는 배제하시는 에 남나 가르요 그룹에 남랑 이제 간섭 세할 속으로 봐. 디니 가서는 세시 돈 가르 가르 여러 배. 다 배시하시는 지가 가르 가르 채워러 배. 디니 돈가 가르 가르 채워러 얘가 가르 채워. 다 셀루 줄루 뒤루 참아 가서는 아니 망식이 나올라니 가서는 되는 거지. 디낭 신기 가서는 당 안 주기 가서는 콘도 쉬바 낭 신기 가서는 지달로 속으로 통주 가서는 나바 근데 유명해. 라고 통주로 가서는 삽사 가르 채고 유명해. 그러발 다 배신한 가족이 띵아서 리톰부즈라 만족식이 세야살로 속바 그러발 딘데식 세야던데 대 가서 리톰부게 괜찮아 아니 가서는 작업 마사지 아니 가서는 강공이야 미비 대등 꼼로 죽을 세야던 다 딘데 가서 롭스기 정신다 가서는 시자 망부지 가서는 아니 망신 나로니 아니 가서는 지기토니 가서는 대용 거를 재산 가서는 디나로 가서는 담부대 가서는 가족 가서는 삼절 롭소 삼로로서 가야 가서는 망신 나는 망부지 대용 거를 재산 가서는 코 수준기 생리 지라 가서는 심주당 야나 가서는 코에 가서는 균진치야라 가서는 망시티 가서는 누가 화장 전부 된 거래 재산 가서는 안수기 가서는 미리 찌기 가서는 소수기 가서는 루주당 생리 망부지 가서는 망시기 가서는 아니 균진치지 아니 가서는 코에 가서는 생리 대동 가서는 전부대 투여죠 여러분 어디 가서는 망시기 누가 화장 전부 된 거래 다 공부도 쉬고 능식이 가서는 망신이 니디 가서는 진의 땅대보 디니 가서는 년보 이어봐 니에 대보 이어봐 디니 가서는 주제 준주인이 봐 동시에 캐주얼 때

가서는 그 가서는 또 느끼고 토하는 가서는 망부지 대토야 돼 가서는 망식이 뉘버래 세상 가서 가서는 직딩 가면 가르 가르 유매 되는 배차서는 가서 가서 통제 치료 가서는 가르 가르 치기 유매 내가 치료 가르 가르 구 유매 상막 가서는 망식이 간다 생각나라 되는 거래 세상 가서는 망식 뒤 가서는 간소에게 가서는 수준 그 정도 송접 지야당 균진 지야라 가서는 다 미국 가위기 아니 가서는 네 화장 가서는 전부지 되는 거래. 디나신 가서는 아주 식재고 말해. 디니난 가서는 망시 코리기 가서는 양티양 가서는 아니 진이가 남아지 그러봐. 디인도 가서는 양티랑랑는 가서는 아주 가서는 다시 망부치. 아니 가서는 소소기를 자야. 디토안에 가서는 아주 가서는 진의 소소기 가서는 삼리기 부용야. 디니 가서는 재고 망부치기라 가서는 로시 네 매도 미룽에 애니 가서는 자기인지 인도자네 애니 가서는 디 가서는 지도가 누가 가서는 하장 가서는 믹서 사부지 된 거예요 봐. 에 당 안서 가서는 에 계시 가서는 제고지 지도 가서는 계시 루당시 봐 루거 라속 봐 전주기 가서는 유제가 남자 디 매베 이네 애니 가서는 제고도 지단 가서는 체매도 못 된대. 파티 가서는 안서 가서는 뇌민감니 단도도 가서는 다가라요. 나서 가서는 애들 배치하시면 에 루자기 진서를 사회나 이나 가서는 야 루자 진서를 가서 미스가위 가서는 야 시티나 야로 단단 단단 따라란 단단으로 찌부찌자래. 세상 가서는 안서 가서는 에 자고 가르치에비나 레가 가르치에비나 어 디치드나 가서는 디게 간선 당장 표송 속고 망부지게 되잖아. 찌그니 가서는 레게 땅 가서는 튕게 뉴벨라 가서는 편도 하장 가서는 전부 요래 다. 에 딘 가서는 갈리 나와 매봐. 디내신 가서는 내가 집에 기름 나올라 아니 랑라 가서는 대화 못 돼요. 디니 가서 디나라 가서는 에 디링에 가서는 딘데스다. 디니 가서는 생이 디 그래 딘데스다. 디시도서는 파서 가서는 에 다 망시 망부 이나리. 다 징 망부 이나리. 디나 낭데 망부 디 가서는 아니 가서는 코랑게 가서는 집이 나와 나올라니 아니 가서는 망부 디 가서는 시자 망부 디 가서는 신야디 가서는 하장게 가서는 딱 개점 시부지리 재산 가서는 되게 망신 나올라니 가서 랑시에서 망부지 토빈 거리 디 가서는 망시 가서는 양 가서는 견지시야게 가서는 디 네바 하장 가서는 믹서 사부지 디 낭신 가서는 미리 망부지기라 가서는 에 소수에게 가서는 에 소수에게 딱 가래 미리 이날에 디에게 가서는 루주에 디 가서는 망신 나올라 당유 거리 땅 가서 가서는 대들라 소부가 된다 망부지 날라라 가서는 규링 부부기 가서는 로규 땅 가서는 시제 망부지 가서는 디나라 커요 말이데 이나 가서는 망트라 가르래서는 아니 가서는 망시에게 남바탕 루거기 가서는 남베토니 아니 가서는 그 진진 체제 아니 가서는 디 로소도 연구 열어 봐 찍니 가서는 가서 가서는 에 공두시비 가서는 에 시제다 통소리 니니 가서는 가서 루거 랑 로소 열어 봐다 나서 가서는 디 제시가 없어. 어 디에 가서는 가 정신이 돈을 대봐. 당 나서 가서는 체리에 소리지는 라프터 체지지 시부지 체지지 라비아죠 말. 니다 멘더 가서 코 가서는 지저가 남비 돈이 정신이 돈이 가서는 미상물로 없어 될 거야. 세상 나서 가서는 니마에나 가서는 퓨리 이네 가서는 카유는 시에 당신 맛에 저러. 디에 디 가서는 다가리 남규기 가서는 망시에 돈도 가서는 망터 랑라 가서는 남규는 다르게 전부 유여장 아니 가서는 미상물 시에도야. 어디래? 디나시 가서는 애들 로컬 통로에 다가래 가서는 인지미지 디체제 난 다와직장 니장 섬자 로직 로니장 디데 생이 요 말데 능지 그 소에 난로라 가서는 엔 제고 통로 딱봐 유해장 가서는 애는 아주 상마 가서는 로컬 개발 임바 디네 가서는 아주 가서는 뷰리기 가서는 차시원의 지단 가서는 아주 꽤 얇지 뱉는 다리 자게 날라 파우디어서 주라 디지단 망조 날라 지단 통금을 든대래. 티카선 아주 냄규 가서는 딱 배치는 최대 높은 날 채우는 다 티카선은 영일 대지도 당야기 땅 엄조라 애니 가서는 다 금시 써야죠 말아 티 퇴소 마고 쉬고 거를 하장 가고 유배 써줘요 다 티한 가서는 디래 찍니 가서 영일 대지 다야 들어봐 티 표입에 가서 소부터 가려야서는 엄조 어 대일 없어 뛰야 들어봐 티 가서는 땅 가려 임배나 애니 가서는 깨 맞아라 체제 들어봐 디네스 땅 두고 채야 니네 가서는 소속의 냄규 뛰어야 디 가서는 랑 가서는 님규도인지 랑기 가서는 표송사고의 삼류기 가서는 디 가서는 신박의 제토가 말하는 가서 르무토는 제토가 디 세상 가서 랑라 가서 나와 집에 나와 시다 여봐 세상 가서 가서는 망시에 통해서 님부 유협의 깬기 이는 가서는 수준의 링리 망부지 망시에 대한지 이는 가서는 아주 균진 두고 여봐 디 가서는 가서는 링리 균진이 가서 뉴베디 하장 침부시 유협의 진리대지레스 다 디니 가서는 안쪽에다 가서는 단디기 지도 날아 가서는 양 가서는 망시 디기 가서는 딱 뉴베이나리 양.

0: 아니 칸스는 그거 가리야서는 직 담보디 칸스는 미르지기 칸스는 쟁네 띵링류 요미디 칸스는 르메타는 센터 걸어봐 세상 가서 칸스는 망시 망부 뜨거지 유대잖아 칸스 벽을 쟁네디 하장 띵사부 요보다 부순 사부 요보디 칸스는 딱 예스 라고 말해 칸스는 만족이 가서 망시게 남배 돈이 그 정신 그 통토 다 뒤네 가서 누가게 남자 가서 누가게 자서 세져 봐 다 뒤 가서 가서 가서 가서 랍차 버디 내지래 땅 가서 가서는 미리 가서 망부 뜸나 이게 요아래 때 가서는 누가게 남자 땅 시게 남자 뒤 가서 가서 별이 마셔 있어 가서는 남나 가서는 지당 마디 봐 맵디 내지래 가서 가서 남자 망부 쉬부죠 다 쉬니 쉬 사이요 말 대신 공랑 가서 가서는 망시게 가서 남자 망부 쉬버래 때 예 티 가서나 다 야준하게 추득 접 주로 봐. 티페베 가서나 망시 장부 있는 가서 배트 다 땅내 땅 맞아부 된다지리. 에 제산 가서나 아 망시 티 가서나 가족이 에 미리지기 나리. 에 티 가서나 그 쟁네 모르지야. 에 미리 테랑 모르지야. 된다는 신기 가서나 가족이 망시 규제 안에 가서나 에 요가 와서라 안에 가서나 에 가족이 가서나 다 에 잘라 통조 에 손에게 남배토하니 제비이나 아니 양 반족이 누배양 가서는 강삼주 이어봐 다 간소 가서는 요걸로 돈이라 가서는 카니 용거로 봐직 가서는 간소 정중감비 가서는 대야 다 대주었다야 직니 가서는 사실 뒤에 가서는 링에게 남배토해야 가서는 다가 비교하러 봐 제장 가서는 뒤에 가서는 반족이 누배당 가서는 간소에게는 사실 뒤에 링에 아니 가서는 오주치야라 아니 누배 가장 침부통구 이어봐 디낭신 가서나 매신 망시 디 가서 단대기 간족의 균진 체비 나로라 디나라 가서 양 가서 낭드윤 가서나 간족의 단대기 지속의 괴발을 떼지 애는 가서는 낭드윤 만부지 가서나 망시 배제 당지 가서는 규제 체비 이내 가서는 디 하장기 가서 탑랑 상부지를 쓰므도 빛차이잖아 가서나 단 간족의 엔다 단나의 야가브린 비기 엔다 샤르베기 균진 봐 아마난강 당 간족의 팅으로 가서는 코나족이 배유라 가서는 다 딘데 시에다 딘데 두릅다 딘데 가서는 심주체가 두두다네 딘데 땅 용구도 석진이 가디오 사업래 딘데 석진이 예부터 사자 가바 사업래 딘데 가서는 티 조부수 사업래 낭도연 가르를 봐서 가서는 망시 이게 당이 뭐지 권님부 열어봐 아니 상무 시에 내지 열어봐 딘나라 가서는 팅상에 가서 교구 예배 직등도 다 그래서 이 가서는 아교 땅 슬라브 이베이나 아니 파지 가서는 망조한테 가고 열어봐 제대 가서는 시에나 땅 주듯하네 제 저거 렌잡치듯하네 아니 가가 조종 안에 가서는 나한테 되게 돼 가서는 나도고 이어봐 땅도고 이어봐 디나 신 가서는 나조 가서는 배샤스나 양 카시에게 가서는 망시에 날로라 양 팅상게 가서는 교구 이어베게 가서는 지금 망부 체제 가서는 당기 시주당 르바 디니 가서는 롭소당 디니 가서는 삼로당 르바라 돈소 삼마 가서는 망식 남베 토니 가서는 땡두자니 아니 미 삼마라 가서는 조페 토바당 아니 디 가서는 고고 디 가서는 딱딱공 토바 딘데지레스 제장 가서는 망식 디 가서는 다 뉴버다 마선의 디 가서는 다 도멘담니 당다도 가서는 뉴버디 퇴행하래라 다둔 가서는 디기 뉴버디 모두 다 가라는 퉁그리 재산 가서 망시 그 뉴버디 가서는 믹스의 진식인 바
1: 참디른 만절의 재미 구지 수신 편조 롭신 규제 롭링기 기겐 침무와 쉰바 겐계상 편조 란의 체질 낭위 표의기 수유 망시기 세제 골기 낭도연 카 창마 탱겔라 진비 수신 바이 탱제멜의 재나 만절의 스모아 탱겔라 낭도연 사르바 구지 수유배 탱겔의 퇴도도 기시 능규 많이 받는

0: Tiring anzu lo yeba dru tamdi ani lemba gaji jili na lo liya bola mola liya kunju ni ani nyongzo mune di kandiru dosi daga dron.
1: Ti shabsha ju odi chik tsudosh dago nani yongdwe?
2: Gyawo shushdu wala.
1: Nase?
2: Yangwo shushdu.
1: Chano lemba di ti gudwe?
2: Da ti hongwa nasa wala.
1: Ti lo yeba dru tam an kiran liya kuya yi.
2: Nase nase.
3: 한국이나 티톱로 보여시다도
1: 제제
3: 하고도 공부기 되잖아요. 양모시오도
1: 그래서
3: 어 대회장하고도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봐.
1: 다치는 렘바디 그란티부도 왜?
3: 아래 바도 사직 사베니.
1: 다 그란 책 텍스들에 부야이 그란.
3: 그래서
4: 너 한국이냐 건달람 사고.
1: 나시텐데
4: 로지바도.
1: 어디 그란 그 추브다 갈람사 티나소. 너 그란이야 대가 부위.

0: 지도 카바라 레고르게 구치 추추 직추 추추 직
1: 야미 김비 너콩 티브 메바타 고나 고유코 소기 야메니 츠튼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2: 칭비 당니 나녜 디당키 칠레 셴슈 디네 시인라 게용키 규지 총다 시갸인 편종수 로주연키 총캉 인베 체인베 토로 대표 이치 낭초
1: 칭비 당기 튼세 칭피 루니 계급키 치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2: 지신키 닌주 장례 주베 면주티 수푸르나 숙탕 쇼르균 강야 메베 토니 꾸니키 너콩 상토 원튼키 릉교 탑랑키 면주 너콩키 자와르게네 네 년체 시투블라 면주키 규심낭 급야 메구라 너콩라 심피 중미구탕 너콩라 샥주 양치 메구베
1: 迭行江边过年年年节时途车日堂吞别过年那空了脏着切的你不堂年节去那你脏些切年也没跟别过那我堂古有空我说起那空没得我那错用牛茶给用途清笔堂吐撇堂人民托清笔路面去娘们林堂人民托那东普尼娘们切球别也没你去吞起脚不清笔堂吐撇堂云通也没你日堂铁外人心去也没你了偏不语
2: 也没跟别那个不堂那就是我只做两把过那我古有可我所起你大了没谁给陪你点鱼他三三年他是娘真蓝富康面康你对不三别卡住清笔堂从康卡巴昂章来我给估计出松姑姑古出松西子三年西子森住子亏扎的给蓝蓝西都可以想我给路么在地亏卡住清笔堂那年面在从康卡巴昂章
1: 来我给姑你给一顿来我给西来我来我老给三年老个重点那东区管不蓝老给陆琼堂不要卡住清笔堂从康卡巴昂章来我给姑松顿安尼来我给姑姑
3: 고모 침을 심부디 가리 침을
4: 빨라 ཉེ མ ཤུར གུ ཡུད པ ལ ཁྱ རང གི མ དེ ལེན པ ཁ རིན པ ཅི ཐི བུ ནན ད
3: མ དེ ཁྱི མ ཤིན པ ཅི ཙང ཙང ཀྱང ཅི དེན དེ ཝེ སེ གི མ རེ
4: ཝེ སེ མ ར རེ པ ལ པ ལ ཁྱ རང སི ནན ད དེ ན ལ ཡ པ ལ གི ཤེ སེ རིན པ ཤི མ ཅི དང དོ དེ མ ཙང ཙང ཀྱང ཡིན པ མ ཅི དེ མ ར ལ ཡ ཡོ པེ ཅི ཤི མ ཅི དོ
3: ཝེ སེ མ དེ long ni shu la dong qin be le ban ning ba qin mu me ri ne xu xia la de su be ma di bu ne yang wa
4: xie xie ji be tuan zhe yin za tuan zhe shuo zhe ge cha ge yin ne zha tuan zhe ge tuo da mi ne zha qin be da min zha wei nian bu xue ri
5: wei xie ma xie xie ji be tang zang ji ma
0: lu gu de gu wo yan heng gang zhang ji wei xie ma de song kang po ge chong jie chong si ga guo da ang jie ba wei xie ma de song kang
1: 也没金边能空地不灭不汤能空卡巴能去养死顿巴过那过于口老子你对老子这阵节目都不说给也没你去吞噬脚步青皮糖都撇汤青皮糖给吞噬青皮路尼给个皮青蛙来给预备也没拿出去洗洗最新给您就来这边明确地温度给冷却特别给过年明确能空给稍微给多不啦明确给巨人狼卡不亚没过的汤能空老婆都没被汤的
2: 小军刚要明白也能上头军统也没你这趟铁外人心气也没你了偏不语巨人用了小学预备小学比起了给林语卡巴昂章来我也估计出松姑姑古出松三年那是娘真郎富康面康去你对不三百卡住青笔汤那年地汤地年是个子路么才地亏卡住青笔汤那年面在从康老个重点你同去滚不浪老个路穷汤不要卡住青笔汤那年面在从康 落叶派出耳朵凝血资助六级二性别普密对通体，湿度参不预备，群体对啦，卡套心真难玫瑰。体外病理科有些隐蔽，不理这个学堂，村民落吧，加强糖配件抗体刚度群众，脸部有啦，能量能对糖，起了强强铁腿群体，还将参不预。落叶派出 G 二性别普密对通，指导卡巴，连我也估计，处处进出，处处进。 空气空不清，就天里，同面感性。

춘장 남지 낭 도교로 가오베 도교로 잡아서니 카도 나바라 자오베 차나수 초대 체지 대 타고르기 코리오타 샤제 주제 요체 도교로 장비 륜도 교도 단에 장기 왕자 남들 치고 세 타동 젠히 파주로 집에 가라 밤에 캔소 왕토 도비에 태야 롱우치 초동기 좀 교로 제바 규 도교로 장비 체례 대비 주제 주비 네 바콘도 취해 알람 점미 용수 도교로 장바 직 니길 하 예바타 콘조의 주제 주비 특별한 대니 댄들의 유디 정이기 원자리 주치시에 도규르 잠바니 응겐 표도 중앙시히 테니 콘즈 표도 중앙에 주제 주제 장초배 왕게제라 기회 콘즈의 체력 개회 지진부 레지되는 시 도규르 잠바니 제부 야겐키 세겐시 인베 콘즈 류부 규 잠야마 제바라 데네 파르고기 고급 능구 제네 되기히 도규르 장비 소자 세기 인사라 자르지 테네 파르고 치기 콘즈의 추수의 레라 동미 야인 세기 전류기 도규르 스엠비 지진 부티 경도기 도규르 장바니 고급 남고 제네 되게시 인비 콘즈의 고급 유제 텀송 제네 세성 테레 고주 소자 추 참미제바라 세 최급어주 도규르 장비 민송기 지차라 초시 3개 톤토비 파고르기 부스니 그 미원이 다르다

도규 잠바니 무엔갸라즈에 휴도 좋으시시 야르기다와 카제진라 나세비 쿠 강사라 파조르 치신베 도규 잠베 킹리 고도 입대베 덴조 이완 초제토 프리츠 테마니토 류도 규도 동기 모레키 프리 로라 펍지 프리키 도규르 잠바 모레키 게바네 땡도 야르 클리르 제조시 쳄지도 초대 모레키 게라 소타보라 뎁시 환주의 파조르 치윤 까르마초 솜진 균경치라 모레키 추즈랑웨 튜유 니자 죽지 잠시 이내야 모레키 프리지타 파조르 팀은이 재미시 계세 파조르 리크춥초나 다와 숨네 추잠 송웨 제수 도규르 잠바 모레키 고마 동시 공아라 캡요네 급이 제수 모레츠 카체네 친디 추르자와네 로 도규르 잠바 게바츠 제르바 뇨르경 제베 겐피고로베 도규르 잠바 초중소 공을 에트마타 랑고 트마 치크 민튼 총비 주제 쭉 해봤이 이베 차네 도유르 장비 나제기 쿠리오타 용수 최토 비엔베 원양 콘즈의 디스 차세 나제 디니 하다 자동기 직나 최신게 신주의 태차비 중의 장비 다다 어비지게 감사타 마다거스게 링제 토비 도유르 장비 김시티 회체 중도 저신 여진 도유르 장바 링아이 초대 크고 메바르 교르네 자동도 교르 차바시 대체라 미리기람센 자주 뵈니 참나라 송접 제주 제로 동

고생이 차가베 생고니 세 고래 땡도 손에 채네 다 봐라 바람 롱우 통주르니 다 층가동 가세 바타 다유 바라 점은 요네 셰도 종우베 고생 차가베 지제나 차가베 릭티지 다 책동 잡고 무차가바니 대 제지시 차가베 지젠기 부지 망치베 자세 다 지신도 소화계획 륜도니 장도 다 세부 무부소 무기게 조제 주에베 칸도 드리니 첨두응암 교도 동도 조제 정신 대비 륜도니 차가베 지젠기 세 최근에 유치시 리티 다된토 대자 리타 소미지오의 소자 고주 소자 대신 부지 시에나 미 추지게 시 차가베 지젠기 부지 망치베 센자 다 동통 세 수된기 부진 티달라 리미 듄잠 메바타 총제니 수부여 진세기 더미 주생토 차가베 지젠기 부진 수요 강과라 샤네 개부 유라 항상 외 파종 개투기 유에베 년글리 유투교로 해버기 휴도 총 외 파종 개세기 차가베 지젠 부스엔 태조 최저 캔 참마라 교론에 당대 바로도 균세 도바총 차가베 지젠기 부스엔이 지기 소자 최기 제 두루 켜쉬기 지주 되시 차가바니 차가베 지젠기 부스엔 시엔 칸레기야 지조정신 슈체와 여진 차가베 큐낭 슈제 차가바 미증 워리 륜도 요와 땅에 봄의 영화 제국인데 차가베 로도타 전돔 싱제 모제소 사와마세 로규토도 차가베 교조 장보로 망슈수 보자 동주로 갸예네 세바타 차가베 교조기 육지도 로도 자도로 땅에 미직 제도기 나로베 무기수여시 마시큐탄 교제기 차가바 지젠기 부세라 민매르신기 진년된 왠냐 차가부 지젠기 부세 치자르르니 기가 마나트 메도 미종베 차시시시 이내야 미지기 신뢰 튕게 야게 제발에 건조의 손에 고요라 돌겐 후게 차가베 지젠기 부신츠 이뒤 치세 방자타 신스타야 건조의 손에 맞아보 하이스마 신랑도 주의배 신면 탄 제류기 건조로 뉴지소시 차가바 지젠기 부세니 고르시베 기가 말아 추에기 차시시시 게리 차가베 지젠기 부세메나 세 고르시베 기회 남아 정신나 후니에 후수 돌라 티어시

0: 베리기 고송 부자 매베
1: 소샤 셴초
0: 로브르토 제괴 차교로 신도 캐브게 주제다 능규 정외 소자들이 부세 송교로 창신 거주니 튜모만 인베 세 최근 시기 타동 베리라 감옥 고단 튜모만 인바 시기 베바 무지 시기 로지라 공원 팅지마도 돈히도베 고토 예베 감에 로가 고치 포리기 감옥 고우베 게르조비 베베 폐체와 체매 퇴소 파조를 체진 지가라 나고 시보로 베베 깨제 캐시게 모르기 롤라 파부 중지 푸르기 모르기 개발아 제체네 까라 시베 모리라 타보다 탐내 되진 대다랑강 주주인 휴접시상 균형 체도

대신이 새 콜레딩도 소화견에 마다라야 롱 통주를 찍다 치고도 하자면 대신만 마세 첩지도 리규에 넘이 나서 진도를 줍니다 탄대에 팔아 너르메신 차르나타 리규 담르제 원규를 칭식돼

베리 추제 제규로 가봤다가 먼저 뒤지 망치와 세워타 증유낭도 초대 지시게 이내야 디다 촌의 제비에 추공라 박조 포배 가시 베리기 기바 룬베 박조 태 초와 체 겐부유 테나 랑놈타 다제 제리소 추공낭 슈드 베베리나 네즈 야무순히 체르고 나세토 베리 십길파 초대치시게 이내야 소외응하고나 돌균 치부법이 겐기 베리기 창보로 슉치부차이게 대된 베리기 균 무투 생토제 만주의 뒤에 촌에 구류라 송깃치부 대야 남시 교도기 초대응하고나 퇴연배 포교를 육세라 베리기 검주 제배 체례 개외 폐교르기 산제티 원세 충충 도교로시 베리니 나주 초대 지세 기가 말하나 개간 신도 채우게 나주 베리 단저와 텀섭 유배 기간 부르나 송접 간에 치고 대저 제세 기다 모두 개배 용토 차라 용수 상업에 기가 말하나 나외 응어린디 모두 대념수 작업아 매우 소자 텐데싱니 잠네기 사조 칸세 방자타 나구이도 초징 돔수 대공기 소자 대주니 렌드라 케바 샤다시 컨세 응야라제 표도 중심 방자타 메도 돔제 난키 라마라와 조티시 컨조니 돔부디시시 Zemli Shiboro, Dongbu Dizin Halam Rik Nyedong Ha Yueba Tha. Dongbu Dizin Ni Jagwe Chigen Ki Ngobashi Yindu. Teda Ge Domge Ngwe Miche Bara. Medo Tha, Loma Yinkhu Che Ne, Gep Tan Dunde Jagwe Chigye. Dongbu Dizin Ki Lundo Zemli Nazo Che Toba Maze, Tadong Dizin Ki Sula Jabushi Dien. Kejue Te Gone, Ming Teda Ra Tokshi. Dongbu Dizin Ni 春秀切裂别塞出根西西东部地震起恩送起的恩居人归不过行的看着美多给看到心连不前年头虽不在美北恩恩错了还归起的东部地震起苏北恩恩起旅了中年马最前景看着你美多塞皮 Ngwenze la jenda chewe, ngwenba tishii.

디다니 추난키 바괴지 옌비에 미세 체외 직제 랩하지바 장체 소유 세 코레토토 구수 소자만지 조제 조제 가단 코주 도변식 자원님에 코주니 교류 초저기 조제 개원티시 자자 체외 내주 체두 코주 장기 레베 류베 미세기 기발라 코도 돈토바타나 가르자레 코르차니 낭투 기바기 루도라 교화 돈토 콘조니 제라 센수 태연비 세 최근시 인식 추낭도 초주로 신도니 참부유 고수 젠기 소자미 갸즈 낭도 초대 제배 예리타 신고 젠기 소자 세수 된기 잠년 대연비 고수 리기 소자미 대응외토 칠레기 세 최근시 인라 조제 조제니 고수 리기 소자기 유제 개진시 인바된 고수 리기 소자 리순보 조제 개완샤다시 관저의 주제 주제는 갸즈 낭내 문갸즈의 포추슈시시

0: 야간계만 되니 주류 차도 다 초딩기 치면 생내 새 조시 유박 야간계만이 초딩기 구류 다 신도니 참부이 대 타고르기 구류 다 시지도 제와 강식 대랑앙 속자신 수투기
1: 속자先期看作月把草对七叉擦不行亚刚界满意结果整形期三次更新看作酒店退出新年还不起亚刚界满清末人贵不曾先足够月前天内不曾先一旅过村镇内不足够月的马赛切不及松年前月徒步路过
0: 不做日记所在你也最难去所超根去我日记你把对面是那年三春节你你刚给满能行和去不远控制绿豆那么的照顾也八月宋家贤吹度就不了天内那年清末街他日记你被宋家贤进去他那控制日团呀
1: 卡塞苏子他都那年那在协助扎布黑巴基在那些店里找为那娃家人都当地他们也都吹着天里苏地给几天吹起西村基战斗的西西满心那年东家切入奥斯出了野那年苏仙尼举不杂动中年切为我的车子出行 대야 갸즈의 타르크 슈조와탄 뒤에 갸즈의 파즈의 슈제를 양 슈겐 팁조 대왕기 아우스 출레이에 나니 소첸기 광어 중세 차조 대외 아우스 출레이에 나니 소첸기 창고로 체뇽도 조와탄 뒤에 테네세 개가 말라라 슈겐 팁신여 아우스 출레이에 나니 소첸기 갸즈의 경의 릭마부 세조 땡기 유나야 퇴송 정의가 갸즈의 경의 시행기 카세시 Terden konzumi gazoe seren anki medu mirongbe luzi shishi. Nyakangye me tsonele ya jingyen chesi yeti. Konzu ya nanyi tanja wara gazoe bagzo ki shugen teblabu yeti. Sodeo ku ku che do du gyurwa ta. Zinte che chabu je ki shugen teblabu yeti. Tida tsangme nyakangye me kyuzo ki tsonele nyega sogu yeti. 소대응하고매발을교류받한뒤에약간게임의응응의견채용도조치를 뒤에 총 개성차유기 구류의견

콘솔로 세 콜레토도 투민키 문자 터제티 대유티 테니 주제 주제시 군이 빠제 대비 소자기 신경도 해봐라 그렇죠. 이시에 콘즈이 셴지 토베 라오토 쥬타 치위직 오돈 소자기 소쇼 셰베 담니 세르잠 자와레 마시 테다 돌나 류폰 쫑쫑베 자부가라 포초로 카데죠 라와예 자부가레 미수니 장기 페웨 투밍기 차시에 칠할레 조바타 티게베 콘조로 렁수기 통제레 부시 예베 미정의 사이 응어버타야 세버로 톤톤이 这不干了破铁他的因素短信度可以摸力机他的打我车机没办法控制车机约别过了协助的穷美这不干了摸力机开局点别点冲加别那么短时间天涯赶着进行送这家机的用这团年盘归起图别先没给讲谁不通你都别切图书单点别切么见给了过了汤上归别进去约别我们所提炼他的卡过了 这不干了我们宣布了三万了钱铁修送里面送去把它用途别可能明天从别没几步切不起来多

0: 아무라 다 영이 근데 나녀인 봐.
1: 샤틴 저 셴이 허베. 미즈 장르 편나 삼버마. 엄지 잉라라. 개 주셰 하리나.
0: 나 배매가 준디도. 장게 주도 직면배.
1: 장게 나자 가리 이메 시그민도나. 자에 따주고민도가. 장원의 맨주 셴도유베.
0: 俺们是下，给你抄去对的。

0: ばかんら、天童城地で。たこてね、急に無所行っちゃ。ロボット、キャロンチャース。ロサ。ロサ。そうそう、それどうせ、あ、今日し。 老爸不是把你阿表弄掉的，给他做小孩用的。别吵了，老三给俺叫不是，你起来了拉倒不是，老三来拉倒不是，给他做脏了拉倒不是。我妈妈走了，老三给俺叫的。
1: 신하시기도에
0: 신하지기도 로사 방아치무시다도 로사네시 방아치무들이 MS대 돈용에 공부하소 공부하소 라모

0: 조선아
1: 가자
0: 같이 했어 같이 했어
1: 저 가봤지다
2: 그러니까 뛰다
0: 아 뛰다 됐다 담배 룩샤 차도 사는 동네면 라상 빈샤 저 이놈 말아 겨우 이제 빈부를 배 그치 너 이제 빈사부를 배
2: 当俺做装修还没给完，这之前提议。
0: 你干了，仓库总差是这些，顶着压了。

0: 조선아
1: 가져가
0: 같이 했어 아 같이 했어
1: 좋아가 봤지다
2: 야 기란이가 뛰다
0: 아 갔다 그래 가면 루시 차도가 잡다 송 사우리스
3: 저 네 밀린기 말해봐 저 이제 빈 사우리베
4: 루니 이제 사모 빈 말해봐 어찌
2: 当俺做创作还能给你这个？
0: 你讲了，从平差不的吃下，你这样了，
4: 哦，这。
5: 刚才我这边干的六八的下，
6: 是下，
2: 啥个厕所？
5: 从我这边查完了，我下。
6: 看什么事？

0: 자시 은희님도 배방을 만나기 도무지 적게 마다 권대라 님도 접수수기 니에 권대라 접제 무디 접수 장그 니에 접제 깔겨 같이 쳐봐 딘데 쟤는 권대라 진주 쟤 중고를 봐 아자자 장게 봐 음지 쟤도 유스 그도 바라게 장그 삼촌이 고승기
1: 很多年，咱们家生意那起，把那可以呢。我哩等到底莫拉学主意，莫拉，莫拉，莫拉，莫拉，莫拉。

0: 원해시는 각슈디 메도지 메드리 메도디스타 양지다스텐라데 임송닥다셈 자트게 제생보다
1: 니무송고 하고자
2: 지
0: 니야랑 가라츠 마데디야 오셈 기네 리가노 추시베 제생보리 기주고 맞다 더도디셰
2: 왜 무지 양지다 비이데
3: 이거
2: 뭐지
0: 샤
2: 게라
0: 양지다 게스스나가 되다

0: 조사지, 저랑 도마 너미나 수약하지 봐. 하가도 컨유 능식이 전화 빌무도 베스타스티를 같이 하지 봐.
1: 라다 차례, 로추주, 십쇼게 마셔봐. 가래 각수다 자기 교수 사실로. 마슈 소재게 주구유메 다수시 차가 시비.

0: 키랑 파고나 내가 갈투네. 나 세가 쇼다.
1: 레스테나. 키랑 세가 가시위나.
0: 띵이 레다이 슈샤 제스기. 띵규 미상매가 고시그리. 고지르 좀. 가리고 제스베. 망설 셔츠 좀 예리.

0: 대자 내가 내가 없지. 하나는 너 때문도. 하지만 남이는 돈이 아니야 속수시다.
1: 남탐이도.
0: 내가 클라스다.
1: 내가 사수 서기.
0: 클라스지.
1: 아직도 없고다.
0: 클라스보다 아직. 제 사수는 제 조리.
1: 영아 영아. 让开你的。

0: 기다.
1: 드링원에 담다니 미망고 유기르다.
2: 여시. 바거리. 함모 저번이게 념도 적고 있었다. 대면 쳐보시라 하였다. 뭐야? 저.
3: 你需要保安位。
4: 春兰，叠皮，有，你修的，你修的，我要修，我要修，你修的，今天也要洗澡呀，我叫你哈，哈哈，春兰，你去，春兰啊，摸摸，叠皮，啥意思？

0: 지수 비라다 쇼고 지수아
1: 터지나
0: 니에비나
2: 원터치 아라 당구디 니우이 정기러 악도 참시라바 제스트리 쇼긴다 아라 니에비디 제마 니우이 정기그초 니미샤샤 용식
1: 나도 사비네. 나로 있음도. 다들 예술의 장미유디 딜레체유. 나 별주를 장다인비 지지 손다 소어승비. 카벨로 시든 시 퇴제디조 개요 사자 가사가 없어. 디네 손다디

0: 빨라. 나 잘 안 하죠인다.
1: 영아, 조시.
2: 뭐를 감 이제 용거 봐. 아, 진짜 교수나 나랑 가자.
1: 호불라. 잘라 상모 허수장 인비.
2: 어, 쇼부들레. 전조가 다들 샤사지다라.
0: 天哪,
1: 쇼부들레. 쇼부들레.
3: 쇼부들레. 어디야라. 세장 아무 저부지 세다. 저가베.
1: 들은 님은 놈네 샤브르베. 라.
2: 쇼부들레 토디라.
1: 쇼부들레. 쇼부들레.
3: 쇼부들레.
1: 쇼부들레.
4: 동안아니 상기 보기 봐. 빨라 쇼부들레.
3: 빨라 쇼부들레.
1: 치드로 님비.
3: 노.
0: 天哪, 쇼부들레.
1: 쇼부들레.

디리 자그디 토베 니에스지 라이 구쇼 우디 아이런러 토체나 쇼이인라 마갈 해소기 쿵미소 토체나 쇼이 구치부터 구쇼 렌게 예신조 라양 자그디 토베 베스 최초

0: 걸쳐서
1: 왜 지금 상라 지난 근에 비교유 단단해 주 자라고 지라도
2: 총스게 공신다다 저 와체 입자 난 좀 맞춰 주시디 콘스 찾긴다 통민도 쓰기
1: 출러야 그 니가 도와
0: 让给公司，我怕用过瘾，过掉了的。
1: Less。
0: 老赵。
1: 拉。
0: 壮士公司在做。
1: Less。

0: 노보, 나 로영비, 넘주나 양치에서 란러스체.
1: 로영은 집지.
0: 디제스리 노보, 니라 맹갈수가 용토음소, 공세급체액 죄미시도, 나 조국이.
1: 개민도 란러스체, 나 왕왕교 수는 집아.
0: 용아, 니 렉사업도 알람 사 로영고. 배진 치스 지그리.
1: 하코스
0: 노보 나

0: 지겹 장라 드시들레 쇼인다 기랑게 차레게 좀제게 난 조회 법이 이거도와 도공 공시 싱아 생도 됨지 차지셔다 샴라 지겹 장라게 가미식 지니 수부지 그래도
1: 지겹 왕라다 대결 토세나 쇼이 기랑이다 땅아 가르셔 오래라 이내 된다지 기나서 겹자 쉬어야유 红福跟他们这的军队亲自你随咱唱不起你几天王了连上修罗没修前咱投工给省队点这的你也过马上蓝色今年人不严给从都是错你从队头你几天王了的连接了西镇年上修一哦连接提人给省队点这的你连接了切吧四周接了你点点咳嗽修一香港大瓦基拿了陪亲连接过来写了卡吧前咱年年了托钱了修一
2: 你就算了，胡大妮。今天忘了，你也吃这些个去，刚去接了，从头喊接用。
3: Listless。嗯。唉，上面观众啊，刚没去接了，咱把卡个经验仓嘛，从头抄个用着。俺做多少年都有。哎，喂，小顾，说对了，做不可最想不多。 미카시시케단지 계기
1: 봐

0: 허세 지갑 샹라라 여름 거고 진짜 유엽시 다디 페미가 잘았으러 싶다
1: 허세 디디디
0: 그런 게 디 배수 된 거야 별로 원해 세캡도
1: 아 지 샤샤 디 거기 상대지
0: 어 리리리리리 상대를 세죠 쇼그로 봐
2: 괜히 허세만아 남타니 미니에 감기다 놓으셔
1: 왜 과정에 감기다 놓으셔 좀 귀
2: 잘해 가리
1: 계란게 손톱 있어도
3: 키나스 좀 대셔도 와. 지게 왕라게 손톱 있으면
1: 알래. 계란가 나도 손톱 같아도.
2: 도서 제유.
3: 지게 상라.

0: 차로 쉬고
1: 람사남탄을 좋아하지니 수노제 예감기도 되다
0: 기랑 그 감나로 저라 자세든지 유배
1: 롱리 차게 품버 기주시 돈도 보고 있으시 신다 자체 힘에
0: 더비아제 기랑 롱리 낭지시망치 년년사세유
1: 고마리 년년대유 딤치시 랑게 니 이감나 주제 제시다다대도 다스치다 상황자 랑게 싱그르바
0: 리스
1: 디니엘 랑게 뉴다 직신의 변통시 간교 감입치야
0: 리스 기랑 총도 대치
1: 어
2: 홍한 정화 동생네
3: 도주 도주
2: 칼라 람사 TV다
3: 응
2: 니에 칼라 시라 소싱 매자 잔러 제도스고 체크하셨어요. 돈도 갈 산디도.
4: 가르쳐내 집아 케민도.
2: 케민도스 가르쳐야. 워시 야메너 네 그마도 샤소가 아. 상장 로리스너 랑게 통보고 소시.
4: 칼라사 용마시. 원니 뒤 콜레님도 칼라스디. 로사 첩지르시.
2: 你也是我是主

0: 도체 사이스세비
1: 케오마지 마치다
0: 오 장락부디 让给你思考了吧，我羡慕就。
1: 哥有车，今天我得不着，俺就来花苏去。
0: 是不是没车子？我问个人。
1: 肯就没就写不写？
0: 嗯。
1: 二十家几个？
0: 대대 빌리스르츠는 삼촌.

0: 다티샤 니노 없신기 롱마치다 용도에 나 장구셰나 녀랑 락다 처지 제유 랑게 된데 갑치지 이내 롱도 차지 남타네 람체 기다 놓으샤 제르니 컸습시오 용도에 다티샤치
1: 让第四姐给我领了线索。
0: 你，你可是谁不认识？

0: 나
1: 가리나
0: 나
1: 단들아 매 마세노 나 초나리엠 누게 아라니 가로치지 로추주기 창스키브지 로드윈주기 장게 딘제 띵제 가마비다 야추
0: 아세 데만비담 스그르베야
1: 이네니에 라르세브시오 망아스네 띵조나오민두
0: 딘제 마리 니랑시오

0: 지금 안 와. 그럼 파나스 TV 지로 샤프스 야르티드와. 지금 안 와. 항상 중에. 디키랑 노용을 하면 예미세제 수조비 여두게라. 장이는 탄동을 스코샤 체메바. 딘제체나 저와도 사참드게. 자요마시 디 님징이 레시 레한테소 오징마비코네 사부고시부. 디키랑게 선생님. 뭐시 도스구나. 당가당.
1: 키란즈 체리십 체도와.
0: 디게 콘즈 키란 코네 파바 딤제 시약치도 제지 시에스나.
1: 야치 야치.
0: 다도 지게 알라. 쟤는 알 야샤 준다.
1: 영아. 다도
2: 갈래카송아.
1: 딘제저와 돕서럽스케지 키란살 제지기.
2: 라도다. 라로용자. 상무기비시라 정도와.
1: 알레. 디 보고된지.
2: 위위안. 루부토비야라. 네즈친지스. 니칭아 장시가 요비.
1: 손다.
2: 니라 모조 젠조치미 규제기 지게듯이바 던지유. 자게 된다디 젠도다 딤주 니조세바 고비치아 상우겐기 고이. 좀레 셈보다 좀지 셈베 뉴슈 강유가 랑 兄弟 식시.
1: 터제나 다도. 니싱그유 모조 젠도디 정다다야기 고급 야고치시. 디나로 미슈다 문슈 변조 마고 다야시. 이네 년 다리 뒤뒤 돈야기 랭게 지부 손자 계속 내가 직접 채우고 있나 눈쇼 더즈 채차 봐
2: 디니 하고 기 주주비 내가 디 라그베스 육상 지기
1: 디 할 수 없지
2: 니랄 시오 지게 보니 죽다 범시 대단샤 미엘리 사수
1: 하세 디 디 가진 몇 구제 다도 랑게 신세지 뭐 니에 로초다 다 깔래기라 다 같은다 이 니에 뭐집 가르쳐 유네 그도 쉬다 나 슝드 조과 친제 졸래다가 꼬샤 체하고 쓰도고 가진 몇 구제 아 멋있네 뒤뒤 강기 미창매 미창매 뒤 랑아 쉬다 나 당대 제도 민도
2: 你 心计, 你让三细图给, 艾丽莎巴拉。 이내라로대치, 보모디 대용야디, 네그 웹사치, 레그체스가 용시, 왕지디 랑락베나 요르다. 무라치 니마 되었다. 처음이 두섬뒤 굽야디 니랑 제쇼 모두랑 다 자게 딤주 개베 레야 오치 레가 좀 제트 엠치에너 샬 뒤럼이 유입시 신속해

0: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1: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0: རང
1: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0: 된다 체크해. 니니 셀러 장르가니 샘캄지 부자니 얘기 개원 쉐비유.
1: 유. 고스 센서. 녀럽진 럽도기 교지.
0: 세니글에게 구지 표현아 투스도게.
1: 어, 네다세. 세니닌 국의 주주 중인의 주주 주주 당부 체크부도 기랑 찰리신 남도
0: 전에 뒤쓸 때 랑간이 되다 좀 됐어다.
1: 직접 상라. 가지에 써야 된 게 낭다 먹어. 이내 암지고 저화사다 주제 승인 수주 당부 연유러 뒤쓸 유매 시신 마실.
0: 좀 뒤서 도매 랑 된다지. 우유 가서 제매 니에 된다지. 신승회.
1: 디. 레스. 네. 간톱지도 주고 이

0: 아, 잡았다. 하루. 아, 저기.
1: 네 노비야.
0: 상가 너 요마시. 직전에 신유계 너 요마시.
1: 이정원의 현사시. 네 주디다. 나 저거 허려시. 나 뭐 입지 관도.
0: 저 신유를 감마다.
1: 직전에 인기지. 이네 제시된这列面吧. 교시직체도 나한테 제 무기입체과에 하려지. 나한테 무슨 제 교는 용유미. 영문의 고추염소. 모란게 고구야 하리나. 다시는 모란게 네 주디 긴게 모랑 며칠 죽인 티기 없듯 신면며죠.
0: 미상무 자는시 섬주직부리 섬교 말다. 나란이를 사셔다. 지수인의 대비는 잡잡시. 이내 란총뒤내 정신나 차롱 좀시 나총뒤내 좌슬 차롱 좀자 니수체바다가 나라니 섬주다 다초이내 정마시
1: 이내니 주디 신용원의 시에나 편정마시 미지가 라게다 좋아 요르와
0: 장게 기지든 제 총유베 미싱의 교부세도 시행 넘길다 교시
1: 장게 삼든 제등 유베
0: 제능의 삼은 그저 당시야 띵원유니 주지마
1: 你跟这些你说的全程吗这朱日拉这马这些人让以后最用的国东县的用途啊公墓所
2: 你记一下
1: 让给的等到第三单差别

0: 지 용기 용기
1: 레샤 용기 용기 야 불이야 돈다 어 불이 돈다 제요 맞지 야 불이 돈 아
0: 너 레츠 마 어
1: 야 용기 야 글리치 아 글리치 아
0: 섭섭치 아
2: 야 기업도 또 전화
1: 알레 년 레고
0: 글리치 아
3: 섭섭치 아 님 미스테
0: 바보 자도 아무 자도 영예스께 봐 신예스께
3: 다 계라도 되나 얘 려줘
0: 보다치다 보르다
3: 아자 라면 간에 된대 영아 영아 니 전에 란다가 영고 니에서 하고 열라 영아 바바자 지저 지저 지저 저니 자 내가 뭐 협지 개체음 송아
4: 개체음 송
0: Randy...
4: I'm going to go
0: to the house.
4: What are you doing? I'm
0: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4: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0: house. I'm going to go to the
4: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让个什么想法去？过了怕叫初级呢，你谈的心里过去是。陈主管因别说过，咱们杨太不是看人民多，俺到陈主管处过客气个，你们都去写呗。陈主管啥子？俺最多个是自愿。起码说说看的陈主管有的钱呢，过啥子都有的。一年七周，谈的陈主管学习不要紧，连你看啥子都能批给做客户要的。 미스스

0: 제마 두고 만스나로.
1: 리스.
0: 주무신유. 데스텔리.
2: 주리라.
1: 아.
2: 드리디 레베쇼라. 나자리아 다차가 주의. 기나스게 로테나.
1: 다들 괜히 샤 차자. 뮤교가 제용 그지. 랑지저도레유메되라.
3: 陈良啊，你让你这年下用的，那是罗西啦。嗯，我是罗西啦。嗯，这么做完了。罗，罗西，你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去，别
1: 다동 와차야 신의 신구도에 봄들 비야
0: 뭐라지 뭐라지
1: 대학을 제가 용부리
0: 뭐라게 로데비 용야 체도 가서 경기 샤사 다가 용민기리
1: 뭐라다 좋아 하려리
0: 뭐라 탄다 류한스니에디 원주 침수부리샤 이도 침수벨레 튕칼을 내가 주고지 아시 봐봐.
1: 다지스 니데 레미 란친 지바.
0: 요요 용아.

0: 什么？阿姐，幸福就木马去呗。我在家打个药皮。不得下。咱俩都是女人。咱俩女人家，咱们能不热？开心嘛的，咱们说女人去养皮。呀去啊！阿姐，你看那都能阿爸住院的。啊，就是。得看那说啊。
1: 用啊。
2: 슈도 김예민 배.
0: 김예민.
2: 슈지라가 나 깨웠어. 랑게 슈도 김예민 쓰기 위해.
0: 당도니에 균제 대대지 소소 샘스다 한 것 삼주. 이내 니아자랑 고고단 용마리. 니긴 게메.
2: 지는 가르긴 게시에.

0: 我在看线索，马赛皮成功救了他。
1: 幸福 랑게니 아라시담 책들에 가교다 디리 칭라이다 도스동게이
2: 봐봐 다동마시 아라디 지마동고
0: 동 단도마도나 가교동가 幸福 랑가교시
3: 어
0: 秀유 랑초괴나 랭치유자 녀석시에니민동아 前途罗永对
4: 캐미도 경제 4명 아시시에 단추
1: 디샤 니차 레가 조마리 나르드드
4: 카리에스 레가 님소마진 답지라지 어마다

0: 이다.
1: 인다.
2: 봐봐. 나라 내주 친구 들려도 언니 친구이나
0: 아세다 대샤. 시험마리. 긴일 내수 말아베시고 가를 내려그리. 야, 인다.
1: 머지랑 바블로요 말이 이내 시에바 김제도 계란이 정기나 레스는 내면 탐 유입고다. 고.
2: 엄마. 심지 마치야. 징지 정기나 되어서 봐. 징지가 더 도시는 나다 마시.
1: 신부. 따랑 존예리. 아메랑 치카시 카드 치기. 랑 정기나 레스는 나 부시비 마치라. 고. 겨란의 키라 치비. 계속 경험되지 못 기비는 가발에 내수 대비시 대통 말이. 다 소시 소시 장자 경소. 워리 친来, 네 친지를 잘라도 처지 체유, 잘랭가 쇼다, 쇼다, 아지 쇼다, 대 쇼다, 대유.
2: 엄마, 전다 가리유.
1: 但那么长长住院咋？哪里得不到几股嘛的？你每天这些月，你该祈求。
2: 阿妈，老对不起啊，我你给叔叔打多少个解决？
1: 你让了卡德姐去看些血，从给那列子呢，让那妈托拿起来。
2: 托拿还是不行，莫让从最那准备有呢，从给那里边呢开军嘛是。
1: 你这嘛是，幸福老几钱不多啊？从给那列子那最蒙古车子啦，米蒙古土是。我让他的生活里面随心个人，给谁生最让远呢？让给养活些中国人的，但我的莫让给弱智男们生病，你不得明显大了，生不消我们生病。我，对的对的，你让个出来拿落的，全部是给我的，对的。托中的啊，莫让他们乱啊！托中的，
2: 阿妈，
1: 你怕冷啊？是不拿小啊？

0: 자 라니엘 디마스로다 니랄시야 수 도네가네 시인다 라종 예용기 중첩의 이제기 안타구이니 랑게 진주 사적 완례비니 디카사 슈누즈 시야기 카사 제 별체 사부 지교 말다
1: 오라 니 드지스타 화치게 나한테 레갈렌 쳐줘 봐 뭐시네 드지스야 야니다 키랑치도 니 샴치 슈시 마시
0: 어제 전화 잘라 공유 마
1: 지지지 등도 잘라 유지
0: 키랑치다 디 존슨의 팀에 비전 부고다 덴버딘도 간다 존슨의 임배시고 샤다 해요 마시 간다 동양 도우지
1: 섭소치야 야, 겨울 마시티다.
2: 씻어.
1: 왜, 비가 좀 가시도.

0: 왜 가수 지금에 깨치시 치시다.
1: 영도에.
0: 당담해 당담해.
2: 디키라니가 고세야 니랑 콘키시 들다. 니키랑 저 님지로 고음 숨죠겠고.
1: 어. 영아.
2: 니랑디 치르 산주다 추와소자. 주무 요리라. 샤젠도스 요다. 대대도 지님도. 주무 니셰바 뉴아. 계스란게 고음 니슈 퇴바게비는 니도 대처리. 깊샤제 대하여지 영하지.
0: 나답이도. 니디 님카시실레 대님에 다가티바. 저도와.
1: 영아.
2: 제니 영아. 야.
1: 영아.
0: 前头和爹头，你多治两个情况。
1: 勇啊！

0: 아자랑게 같이 제가
1: 곰주영 전에 용두게
0: 곰주영아 영아
1: 전에 줘
0: 장게 아자 조세 사자게라 년한 중간나 구디오
2: 전에 저 그저스 로고
0: 나 야채 먹어 나 수수 로 주기 아자 미디 랑가 유 용마지 아자랑게 미디라
1: 영아 영아 전에 줘
2: 레스 뒤쳐다
0: 방방 그리 떠라

0: 길라 터치나 주저 됐어 다가시
1: 뭐지 터스 진짜 터라
0: 아자 로게 요시 주저 줘 가발해 됐어 니네리 됐어 주저 자 야시다 주저 주저 제함 제시야 제함 네 아 자야
1: 어어
2: 장고에 되시기 있어도 와
0: 어 디 근데 드린 사조지 지금 돈도 돼도 와
2: 수위 치세
1: 근데 영시라 제도 와
0: 하 야니게 사고 생겼지 네 디디야 과시라 투미 어 디가사 주저 아자 어 네 네 기라니 거기 봐 줘 어 디 탑상지 아자 디네 디그도 된 양아 체드지 디네 디 양아 숑드지 어 네 어 야니 보고 가비요사 지망은 일 보고 중수나 디 보고 양아서 오인사
1: 아네
0: 아자 주저 기라니 대된 다시
1: 육수 칭지 디 보고 양아 두고 야니 장트여든 제시 은니니 데데제 조부 수입인 야오야마시 딜레 컴신달 드히
0: 아자 니데 니아님도 메
1: 탄드니에데 야오시 통주 데데시 딘제 딘 다그지보
0: 어즈라 아자 딘제 과 용레 니 나레제 다그라 니 참나 니 요아요
1: 데샤 전 친부민도 딘데 키유
0: 주저 질럽다 아시 아자 기랑이 내 예비는 아 기부 용문도
1: 너희 대 낭다 용문도 낭다 민도
0: 제 아자 네 세번 뉴스
1: 뭐네이
0: 비게뉴
1: 다시 지시기 마되다 타산 과여제 네 클라스 와 친구
0: 답장 비게리 아자 이네 아자 네 나를 세메다
1: 네 기유
0: 아 레요
1: 진라 란디오 공군 능시 제 마디에 치 댄디 로치다 허지 탑산 딘제 기아 체르 뜨다 니 대표 유 공키 유 도베 파도
0: 대하자
1: 더더 대도 부히
0: 어찌미 내가 좀 싫게도 와
1: 치료 용디 준주 정마 집에 아
0: 대리
1: 뜨다 장지 줘了 기치 시스다 대가 대 용 봐
0: 요 전화 자랑 갈려 소중아 응응
1: 교시
0: 주저, 딜레 기라니 냥아 피기나 뉴, 간다 피기 냥냥 매봐.
2: 뭐, 대 야오시도 다가 니이.
0: 니에 나라 사야 순나든지 크게 매다, 탄다 추제에 매, 야면 니에 통야시 뇨하신 워.
2: 왜, 뭐고, 뭐고. 나 깔려 주던 지바, 뭐고.

0: 주저. 디지라 주저히라니 근저지지 아.
1: 다 같이 아유 봐. 박박 요제 뭐도 싸워 삼지고네. 다 박박 포 없이. 아, 다 같이 하는 것이. 진짜. 장총 기나라 초아김도 합시게 되더라.
0: 주저. 니에디 치투 삼시. 오늘은 알레 뉴슈시라도 강부대직되다. 더 매중오지 강외 볼륨제오시 볼륨군의 멍구유 주저랑는 게 러비나 이치마시 나 양스 뜨비도 구동지 대유
1: 장르마타레 정부유 부쇼르바 군주 장조부친도 지금도 꽤
0: 야니게 급지 나자라도스뉴 던도 응유도스도 제시 이내 나케비쇼르바 정구 선부터 왔고 마제야.
1: 장르 정구 선부 거리스. 재능아, 나래 걸어봐. 진짜. 굳이 나래가 새로 재능 용도 왜? 나 다도 봐봐 유야매 없지. 두스 하고 가면 되는 용마 수봐.
0: 용아주저. 이능의 주저랑 년의 시인다. 종기나 래가 새야 돼. 그래 하고 싶다 역시. 롭진 롬진 바샤샤네 레가 세워주나 레가 라면 예술이
1: 어 니에 장르 레가 야거든데 최다 승매 근데 레가 중지 봐 심도 흘라사 응위매 슈글레 최디 장르 주저가 중구수 봐
0: 주저 띵에 신구유 슈글레 테를 난다 여마시 어 니에 로방 아시오
1: 어 장기 교부디 종기 종부이 말해봐 장르 탑시매네 권을 탑시 있겠지 Rangai mizu rogbuchi da labje ngā lēg sēro shi da guji. Tuntā dinti kōngwē nē xie nā lē labi yīngi shi, rē ma shi.
0: O.
1: O, nye rā shi yaw, ngā zui chīg chōng zui gāo tāi mīngi nā gī pū di labi chi mō dāmbar sā. Jī lā pū di zōng bui chā jē kōng zui nāngmī sāngmō chōng yī nā bio shā. Tuntō khār sā, o, kōng zui sōmo chōng dē zōng nē lē kāng gī shib shū mā gē bār sā. O, nā nē yōng dū ngui duos ki yu, chong ki na mithi zu lakta riri chibu ma shbe. Nga ranzu lakta ki mizu tas che. Chi ne nye nyung wata che, nye ne kunzu nga zo rogba chida lam tak ma shbe.
0: Chisho, rinpe tene xebi na murangba la kone di zon rinpo zhi. Yi ne chong ki na la murangba la chuchang zam shi, di zon pui da duriya khapa yo shi, tuen ta lo gha shi.
1: Hezi chingzhi, nga zu mi lu ma zhi kone, rangge mizu dintre riz ma lam ni yong dugu ya.
0: 就是让个亚尼巴拉了军用使用马戏木兰巴拉英西差不多这些下现在小马戏木兰巴拉了军他约巴恰恰呢木兰巴拉给来个赛罗前面严肃些等等让给职业没吧米去若不起玉米肯定先做啊让给等等我那音乐很多奇迹你路线比呢让俺最罗不进的等等俺做刚爱车队让给等等若不进也没别啊
2: 주저랑
0: 같은
2: 제 얘기 엄마시 어디 내 근접지도
0: 제죠 클라스
2: 와서 된다 가리 내 세서 손 제 주지
0: 요

0: 어, 저기 여우 중시야, 수지 와라. 기랑 공에 쓰시. 어, 님도 빌라.
1: 아,
0: 기나 니가 면 나시.
2: 산타.
1: 구구, 자기 그제 중도 아. 니랑 따가 용빈다.
3: 빈, 빈도. 랑리 야시, 야주 아.
1: 아, 시, 샤이나. 나라니 봐라 야주 세고야 열배 아. 산탕 랑수수 조항을 채우마시 완사총주의 중문상매 랑섭지 쇼팅으로 채수 고주장을 장배 지동디 문의 시야과 요마시 랑을 지조 시라 지기도와 나둔다디 김배 디 예총 신식이스 아 균주 시라 채주 더동의 원신배 동을 대지 자두 모순배 마제 等到他最后前面都死去，定还人弄住云点不是？
3: 我连弄住云，我弄住消息。
1: 进来三叔你，女婿是他遇不着，等到第一遍，姑娘从伊那里说来啥个情愫？

0: 아자 아자란다 튼다시키 시아유 네 주저게 야니 바바 레르체다 럽다스야디 창고시에나 문에 가고 싶지도 네 드리 럽을 심민도
1: 아레 네 사바 야니 바라가 너와 땅 마디 삼주
0: 아자란게 혼주 나가 네 주일 기운 요마시 야니 바라 퍼유 총신에 손사 총신에 용배 빈자게 데르코르 차주 민도 드리

0: kangbe nali ya thama thia khwa yo re nga thama chuma khana chik chigi
1: nge shugo ju jo la kangbe nala thama ma thia slap cho
2: o di chom chin se je cha nie gan le
0: nie gan pige yo ri
2: le le jang ge nie gan le che je ga yo a nie kon le che bi shi
3: yo
2: nga zo kang bu yo la nga su che ya da xie yu mo do cham mo cham su di nga zo bi ri ri si si nan da di ga cha sang yo ri ki rang ge kon se ge se zi dem zi yu na
0: kon se ge zi yu na
2: nga zo de kon se ga ri ne yo ri ge chi shi di ki rang ge dang bu nan ba de yu ri kang bu di ki na ni chu su gyo be kang bu yi ra nga zo tang tang nang su che be kang bu yong ge nyam le de yi na nga mi ge ge di wo jo chi ge yi
0: a le
2: ge gu sang ma ga bi yi na chi ni le zhong ma chi
3: a xieyu suwa chi ni e
0: tobu sing ma re kashi ge xieyu jik su na chi jik su deng ri da
2: la re
3: kong to da xue xia
0: ngu ni e me dang su ge di yin da
3: di zhe ma xi ngu yi de rang ga am la ge dun chu bi na nga ki rang zu na lu yong gu nu mi du
0: ni e de na ji bu du ge rang ge ren mo da cui xi dam ji ba
3: o kong ke bu din zhe yu er be a
4: 저게 고중에 시유스 발에 나 친이지
5: 아 시유스 발에 곰 친이 고시비에
4: 상대다 친지는 왜 쓰리
5: 어 랑게 친지 뒤에 딘제마 쉐모도 총기나는 남체바 레라브 요마다
4: 레라메야 가려시 친지 심주 로마치 스쇼나 레어치 고시바 갈레가 고려바
5: 너니 디디고 요로 뇽주마 쓴 거시 디카시러지다
2: 지는 거 니네 주인다.
0: 길라토슨 시스.
2: 걔는 말이.
6: 피오.
2: 레스토체나. 피고.
0: 아자. 망이를 주인다.
5: 야니. 장조님 비. 네 개고.
0: 뭐고?
3: 개요 마시. 아자 네 개요.
4: 야니 줘.
0: 어. 먼저 쇼지리 야님도 클라스 가져 아저저. 자 주인다.
5: 영아.
0: 네 나와래야. 나 건조 인베서스도. 띵아 니 나마 베.
3: 어, 야니.
0: 유쇼 유쇼. 니 셰메 바지.
3: 어, 장쉐다. 니 주저다 자 정기나 렌조지. 캉부체 레그체 마셰비나. 초아 근저 스케오체 아.
0: 니 하고구유. 니 가스네 삼로 코업 쳐오르 봐. 다 이나 간저 나라 싱치 두 온과. 발라 공지 레탄도 온과 슈기니.
3: 야니. 나라니 정말다. 장게 신세르 봐. 나 럽신 주디 년안에 나 럽시라 체주 탄딩에 혼조 야마체는 근데스 계시 장게
0: 야시기 칭지 만저 타보도 강에 계세 망부치 여부 등의 털이야 나랑 능매 가부유 타바 도랑 아자 이내 루부토 주셔다 아자 정기나 레디 나래 고미야 뒤주시 거르보 나 뒤도 좀다. 군이 로고 체제. 캄보다 레어 체로 체우. 나니엘 주인다.
6: 요.
0: 빨라. 나 로얀비.
7: 그지. 로얀비.
5: 야, 로얀비.
0: 오, 아마라.
5: 그제도 시용아베.
0: 나비. 친이 쳇딩아비.
5: 아래
0: 이내 주고 친지게 고동 체비 야바스기 체감을랑 칼 년비
7: 고동 전에 야오지 야오 요거 좀 아디 정세 보고 있게 세지 저게 신고 알아 봐
5: 광고동 이내 가려리 광고동 이내 아주 된 거 잡아 강부 친지게 뉘비디 권제 상우 아주 된 거 잡아 지식이 없이나 뭐 아주 망도 열다
7: 라고 맞아 있는 저 그제 군이 니니 저 제사서는 참을랑 보면 줘봐 랑할 시지 让给婆婆自己自己。
5: 你婆婆也吃鱼。
0: 爸啦。
7: 哦。
0: 你个哪只皮的？你其他人也刚没学鱼。
7: 勇啊。你都是对让三斤米不着，可吃松。

0: 지달아. 키라 강군윤이나 야나라니.
1: 어, 지난주에 도와지러 응압진능 수익이 전교 칼든데요나.
0: 응압진능수라. 사제티라 로아케 아유.
1: 어, 디에 띵베 크기 녀잡도 바이.
0: 녀다로시오.
1: 루스.
0: 띵베 크기라 공기쉐디 개개르도와.
2: 개개라. 감사. 강바스 예인베. 불피다. 직시가피다.
1: 지달아.
3: 어.
1: 공기 전용 구스베. 응압기 전용 것도 그래.
0: 나비 영미도 예고 제디 개부시 잘다.
1: 어, 제 말이 희란스이다. 디크도로 예상 부채. 냐체 돈도디 영로디 계획 제디기.
0: 라니 고레나 소다마다. 예칸베 서버 역시 잘다. 중주도 되위 왜 맞지? 치라 중부신 부요시.
1: 이는 아티 치라 레가 중매 공치스나다. 니 쇼딩 줘.
0: 고제 영원의 영미도. 원의 영미도.
1: 제니 유슈 유슈. 돈도 딜레 공제도 되유나.
2: 여 말이.
1: 고무소.
2: 개나마시. 라직스이다.
1: 어, 다들 좀 먹어.
2: 哈，志祥，马清之音，你家几多啊？俺堂大妹，这个是公司联盟里头，俺来见到呀。志祥，俺家了日夜学，哦，俺就做中心那来，车上来个菜肉些的生意，拉着还去这边的开门多，俺就做两个同学要些，米拉木工做的两个服务要些。 개요 마시 개요 마시. 요 장가 쌤 좋아. 야수. 요 시현다.

0: 아자. 아자 가시소. 양게 돌아님 재밌을 거야 너가. 뭐지 근데 저.
1: 뭐지? 왜 왜야 제 뉴비?
0: 자 뭐지 뉴비?
1: 레아치도 고고도. 저라디 미딜 와서 거지 봐. 당 말이야 자. 뭐지 나 주다. 네 사치 깊지
0: 트요. 영아.

0: 감사한 피바가스쇼.
1: 왜? 니나 관심 시다요 마시비에.
0: 계진 말이 도진이 도바 니루제 도바. 헨기니 가르충이 있나?
1: 아자랑 거 피동가 양너 자동가 나추동기. 모카지다. 망고 차지고 이터지.
0: 레스토 쇼아.
1: 디 관심 메죠. 계진 말이.
0: 阿家人他那个把地鱼请着拿点个鱼钱呢俺看不下去了是的了不起别的皮给点呢可把用可是钱请着你这去的皮给点点是他的养你点就是的请了俺你养死点你藏不明度养死就给你罗子妹妹啊书记老娘是听着钱用呢羡慕熊你用钱把行呢<音><音>
1: 书记老公，苏哥小姐，得点买不着，给这些卡子又不着，俺们这来个拉斯托的，你那头有人做过日子了不是？让给肯定是亲家。阿家人记得个，俺谈的晚餐早饭趁此日不？阿来，切上切。看我一，
0: 你忙我吃一。
1: 他这，
0: 你不难过？
1: 我这阿家。
2: 让我打不读的，看来你的样子，就算吃不药的，俺打不，让朋友这样话是别，俺真吃还多，你真吃没？俺拉托生长子的弟弟怕丢死，马丹冷了，用啊用啊。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
3: 김 나서 내려 럽센 주티스 간증님도 레야지 되나 테
0: 아메 산제르 찍지 야 겨우자 너보 아메 산제르 찍
1: 노부 암라 화유 칼은 유아 멍아 멍시고 아자기 방가득 아 멍시고 암라 화유 암라 화친소
4: 야 장하지유 네부 방마들 제 가져가
1: 장부시비 탄데 시랑 무기 네방가 더지 몽스르비
4: 장하지 년바
1: 나디 정지 신예기
4: 장지 신예 네부

0: 진짜 대체 가세도 꼴 가세 끼지 신의 니죠.
1: 카페다 자시답니다. 팀강이 월송자 총샤 체디도 팀주간 추주송자 기란주 이다다 둘이야 화요리. 야, 되다. 도스터티 랑차샤 피게 약 좀자.
0: 어서 마르베. 탄동외소 침집차자 규스카시 르기 디콘다 챔차치스
1: 랑쉔다다싱나 딘제지 토군니시 이네니에 챔탄다 디체라 조아차처 요마시 나랑주 혁본디 갸챔브르르반 춘추지 탄다카치 티에라 미하마고 딘제 용심마리
0: 디카르시데
1: 你 quarter
0: 了七六年，咱们是不是也一道的？趁这帮人搞不起的，连个军队也会有变马车。如果人家全部都是的，张哥，瑞叔阿拉说这关系我了吧？天天去年底，我先去休息一下，让给谁呢？提前咱们吧。
1: 수수시에디 지미담르바 네주디리 녀로년나네 동유유
0: 녀친께 려체메 네주디테르 규림토르 시지스유
1: 땡키지 나 로하리 시유 네주디 라부추스미 없어요시 이네 침루 피비 던도네루 거다 네주디 균시다 퉁미도라 로스다 퉁미도 시마도
0: 李弟弟那了，检查不着等这钱啊用。让给工具头拿着，俺切不切一点呢？吃多个啊？这李矿让给俺抓好切不着，你也是有我那意。伊呢，你谈的心内让我尝试切多着，让给抄写信呢，算算也该抄的我们也可以呢。

디페징 아라니 발라 고츠쇼야 딘기리 니 탄다부도 삼드제다 뉴미 치체는 아라니 그조셀 럼부치고 인바시 너무서 니 케린죠 나 팅은능시 니 라로 도우치기유 간이 찍으면에 니 탄도 란 카드시야지유 장게 심지 마치로 라항 차단시로라 나 미드미 让什么那个这一面安逸起去？没地车啊！我有个坐在那了，拦住就过去。看样子那车头长不长点呢？没有住到去过去，因为没场面地车显灵嘛大。车头他先检查，没有一年他先进不点几时？可是让他到九大大他在右边呢，木头两个地车前呢。劳动性不交钱是。新宇，让听我拉出停车格了，从今那用丢给刚开的这雨给嘛是，没啥的出货价差算了，马达里，当不行他车要了吧。

0: 야, 기니 좋으시더다. 드리니 착해도 계시더다.
1: 하, 아자랑 가서 왜 발리는 거 같아, 쉬이.
2: 어, 진짜. 내가 된다디, 저게 기시집에.
1: 단단 렌즈에 무슨, 주저, 남자 맛있다. 총기나 내가 차에 대비 오마르다.
2: 然后 교부, 저거 친구도 왜?
1: 你休息这边，一年谈的两千么钟，谈的亚尼当阿年纪起够了吧？你两千多几的大把水平呢？听着检查小嘛是呗啊？
0: 你来看拉索。
1: 哟。
0: 进来，亚米是你过去休，准备给了年龄我最开始读，但是继续。
3: 幸福，咋听这哈秀呀？
0: 昨天做不起头，明都你阿娇给帮下皮。
3: 咱是不是去了？可是从下头位呢，我俺做中路捡起过去了的。
0: 啊，卡里，你看这叔叔是不是我？俺做卡里是中路捡起过去。
3: 顶阿兰做三十档子，从下个顶阿兰做另一个天气个有个事，阿兰最近呢电价天气也温个有事。
0: 阿来，杨阿，要个差评，没事呢，谈到广州开始是联名度不？
4: 哈哈，知道啊，不是，幸福，杨张是几个月啊？张是挺多着不？现在等这些，
0: 阿同多开始有事。
1: 어초고야디초제렘누구야돈도랑가클랑어디상한가시담비나좀만자사야여러
0: 아네
1: 대규모조수나랑게제스틴제개가진의직지정말지다가였다이게랑가당다여마시
0: 랑게나레카체고미디게쉐다나토게부히어디
1: 추지야제
0: 추지야치
1: 어클랑아야제
0: 卡拉阿亚奇，
1: 杰斯克呀，
0: 从多来卡里鱼，
1: 今个知道个有事。
0: 哦，勇啊，你来个电视检查室呢，俺小区地铺来个检查员是吧？
1: 哦，幸福，脾气可多的做不了许多，积极啊。
0: 做不没，第二么多，你仓库检查，做不这些，做不嘛些。

0: 我们要去。 답이야니 다들 싱포여지 뭐랑게 닐린슈로 시고어봐 이네디 귤링 탑주 말어봐
1: 다 재능에 십주 디귀 렉체샤 승고어봐
0: 랑게 딘제샤 라스파르타스기비 융마지 나는 우리 거치에다 구유코 용기
1: 마디 니어 렉체 톱 창고 제피 돈도 십주 디고 미세 인스 딘제 나피는 조선 니사 마피라
0: 루딘 싱포 拉在起来了，起来月，让给十岁的贵国家三百万点用的。
1: 哦。
0: 对啊。
1: 哦。

0: 노도 팜사 수생이나
1: 어 나 주장 쉬라 세니
0: 아래 쟤네들 토시겠다 안고
1: 올레 감사
2: 레하리
1: 나 주장 쉬라 세니
2: 주장 쉬라 거기
1: 주장 쉬라 세네 주장 쉬라 세니 주장 쉬라 시다 요스베
2: 아 저대 주장 쉬라 망탁 쉬리 샘부 거기 주장 쉬라 세니 봐
1: 네, 가봐시켜.
0: 喂, 주저.
3: 你也 让 吃下去?
0: 是的。
1: 让 교부, 추 거기 추장세.
3: 增速 잼배지?
1: 어, 增速 잼배스는 가르침해라.
0: 어, 增速 잼배스나 조디 구지기 권열 주도진이 되지. 주저, 티치지 가르치니 봐.
1: 어, 개징이매, 개징이매, 니 호흡도 전중아 치치해비. 어, 디, 나다 레세유, 딱히 시에미다, 시에이다.
4: 曾祖先被出战徐了让出战徐了的找我喝定吧曹颖喂干啥出战徐了以呢我给我举住看电影既然曹颖有观察的既然谁给你曹颖我曹华月谁
5: 出战徐了给让曹可以把斯根治能给哎呀可把我住的你谢谢我来我来我忘记来一哦请指示着我重新来重新来你爸爸阿妹给他在演技怎么说话就要死给阿里你这一不这我谈的联系于特别民族下面呢学习了图呢
3: 맞아 올라.
0: 나리 이제 님 가셔야 씨. 점수 좋아 잘 넘어 줘. 디오 네 밤은 이게 사대시 라든기.
5: 어, 젠데 제시. 자, 또 상아 고디야. 네 람살리.
0: 공개가 디 고수기.
2: 제너랑게 대 토고 씨. 디 송칸을 고가요.
0: 别去，宝贝。
2: 是。小王。
6: 哦。
2: 谜底要懂的。
6: 有。

0: 주저 녀살 용야디 촌실 데모투 산시 주저 군이라 탄데 데레제 레근 르민도 녜 녜로트 러비 콘조 나다 레갈렌 조제 잡잡 손사 레그세야 돈다디 지탄제나 용 안유 생비 이내게 삼룩 데스타네 주저 군이 데 총기나 레자 녜 촌시 로규럼 니 후마르바
1: 진짜 让这座等大地生这小马戏有些你让这座了两个去追这些说欧拉既然还会有马是吧哼搞不明白是一边没了这句了你让我马戏为呢让他越看过用不行那两个来这座地是主要的了这玩意你让这座不行因为让这座引起塞不去了 让这座下金大街呢中间那列车呀的我们也看过去了列车都过来成本大结账等这么意思了
0: 欧拉托尔迪文娜你这座领起了不去多钱呢

팅도기 콜라티리 시리 여도주 충유 장부시인 충무이 소변 군러 순수 진신 타동 시리기 윤장리 조주 군두위 겐지무 차트 코로 충무 샹샹도유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 쿠디리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리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니스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직린 집에 세골라라 준비 모자를 입어라 진

0: 레스 레스. 아니, 개망기만 좀 돼야 돼야다. 팬으로 칼이나.
1: 손이하고 구야지.
0: 아, 레스. 팬이 딱 나한테 좀
2: 풍셔.
1: 풍셔도 써도 되는데. 안심.
0: 아. 아, 레스 레스. 이제는 또 근데 그냥 니나 교체도 가르가리나.
1: 니나를 어떤 게 감을

鬼路马给杂州省的错了给我他南极电别人员给这句习近平给我的起了省的老师 계급이위원진과 차단이 나와다 서로 용수 태매 대저 윤리 자신 매매 저주 루가기 새로의 지등 계급이 계로 조동 지에는

내디니 차념 토제 갸중을레 미아동 인기 창단 기급시 비 정중 송격 퀴시 디가르 컹지 팅웨 진중 단의 도징 초단츠우 남게 가조달 장내디 디가르 미지 촌의 치가양 속자 미베 탕도 퀴니 마시 창단 기 서시 미토 속자 나조 지가르 유싱 촌의 치바탕 리규 비싱 시륜냠내기 속자기 겐함식 차유 디가르 쯔타 종 경제 자당 토르 게자 취비 포구 숨양유 경미 숙제 다당 자외 속자 미지마 체제 식타 리기 봉유 최내 속도 체수 식시 양 조, 초비 사디오 쿠이도 협진 갸중 외래 미 시동 아동 삼기 토간 치단타 양암 탕도 전해 지그유 장자단토 양 치동 망부유 양기 보통신 신치라 속시 징워타 북의 경우 마실타 보카르브 인신 소군의 나지 파기 기슝기 부도니 캄나이 디달 정중 흉기 초비에 과제 디더부시가 디니 권조서시 디딩마 지갈 천의 지식치 로리 더워 뒷부니 중이 파니 경기 규비 뒤수 인신 경물 예차괴 뒤윤 더워 죽지 삼 이버타 주문실 경주 리자와 경주 기류 기재 지기 숨주 수왕을 승급유 로숨내 18 송류 경주 시내 날 숨부타 숲을 징체라 미 니학잠타 기재 지기 숨기내 18 승급유배 리기 봉부 최내 숙도 치슈시 권주의 찬염 소유니 론이 슈삼지 浪过了点呢，强南这边狼牌多，羊忙不同之余。混着云朵，熊狼塔米林外砸当脱了，羊那国国呢砸死亡，羊那偏嘴体力吃不消，这就是完。羊那胖子我们是鱼，隔壁古北拉通瓦达国通呢对不他。 갑자기 뽀베 킹베 바우싱 제왕랑 범민부르웨 반냠싱메 양러 교수직내 초역홈시 유해징 교칭와 양안의 개발타 교치와 양이슈숨주 유해라 교치슈러 양갸리 개왕유

강남 림부시 체육유 펑규니 강계주 제가 시시시 헌즈류러 샤시 점심 속시탕러 교시 하장치 윤대 남배 워러 처지리 지리시 주시행아 잠 교토기유 年个几位 退休 女秀与贵主客 索价闲谈多呢 最给求自己 激励给出咱 YouTube他 中期激励恶出咱 年期激励习出咱 江期约束了求自己 激励短距离 给举牌 YouTube 行在哈江有个月 江求作今年 在当托 旁个主客 没个吃过 杀了点呢 뉴춥 랑롱 티비 나바디 하자 지차 냠 가왈나 퇴즈 추신교 창자단 토기 강양 미교와 지갸 미에비 빵보타 니스머치 미지기문에 쥐어나 창자단이 천에게 차긴 시엔비 미미 롱동도 낭양 강초기문에 시에나 强杂单尼 헌즈 차스딘사 교회 지도대비 김시시 헌즈 딩알 기싱 딩알 차롱충 탈 자단한 시직도 뒤니 세소이 호알 팔미도 헐시비 强단이 서시체미토 장례대비 속자망고 양란소스 초알류신치 휴기콤참 남양미조발 롱우치동기 처지취도 호외균타 체미도 信心器。